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높은 산.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어 장정 노래입니다. 사랑.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유글종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자신감.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어 까자흐족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무엇 때문에?

0: 결코 한정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 엄마, 배가 아픈데요?
0: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

0: 우역할 능력입니다.
1: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1: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3: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용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사회보장카드는 신문증명, 정보기록, 셀프조회, 의료비 정산, 납부, 대우수령, 금융결제 등 6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입지가 변경되고 신분증이 만료될 때 사회보장카드도 같이 교체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소지자의 타지역 이동으로 가입지가 변경될 경우 사회보장카드의 갱신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카드 재발급 절차는 신규 신청과 일치합니다. 현재 각지에서는 이미 즉석 수령 가능 카드 재발급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실현했습니다. 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우편 서비스도 점차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분증 만료 후 재발급 받을 경우 사회보장카드를 반드시 함께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장카드에 기재된 이름, 사회보장번호, 사진, 서비스 은행 등 관건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만 교환 발급 절차에 따라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교환 절차는 신규 신청과 일치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석 수령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이 만료되었으나 상기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카드를 자진해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 증명서의 유효기간 차이로 인해 일부 금융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 서비스 채널을 통해 증명서 정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 교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보장카드 기술 표준은 전국 통일입니다. 사회보장 번호와 성명 등 중요한 정보는 전국 통독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회보장카드는 기본적으로 성내 1인 1카드를 실현했습니다. 성간 사회보장 관계 이전 시 카드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보험 관계에 사회보장카드를 갱신 발급 수요가 있을 경우 12333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무엇 때문에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제,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하여야 하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명나라 가정 황제의 고향 종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광동 갯가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문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31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0: 형평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기초 제도이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효과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장입니다.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화하는 한편 더 보완해야만이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 경제 기초 제도의 보완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기본 보장입니다. 재산권 제도는 시장 경제의 초석입니다. 시장 경제 조건하에서 시장 주체의 재산권 권리 범위를 분명히 하고 객체에 대한 주체의 법정적이면서도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소유권, 점유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 권익을 제도로 보장해야만 경제활동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개방적이고도 투명한 시장접근제도와 공평경쟁제도, 사회신용제도를 실시하여 자원의 최적화 배치와 기업의 우승열패를 실현해야만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하는 내적인 요구입니다. 우리나라는 개혁 개방을 실시한 40여 년 동안에 시장화 개혁에서 크나큰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시장 경제 기초 제도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는 바 사회의 깊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일부 재산권 관련 중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고 재산권 보호 관련 법규 문건을 정리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접근 금지 목록 제도를 수립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통일시장과 공평 경쟁을 방해하는 정책과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신용 리행자에 대한 련합 경례 기재와 신용 불량자에 대한 련합 징계 기재를 완비했습니다. 그러나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요구와 비교해 볼 때 재산권 보호 제도는 아직도 끊임없이 더 보완되어야 합니다. 시장 접근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공평 경쟁 심사에는 강제성이 부족하며 독점 및 부정 경쟁 방지에는 집법과 사법이 강화되어야 하고 사회 신용 정보의 공유, 감독 관리와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어야 하는 등 문제가 존재합니다. 셋째,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자원 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도록 확보하는 필요한 전제입니다. 첫째로, 공평을 원칙으로 하는 재산권 보호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분명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보호가 엄밀하고 이전이 원활한 현대 재산권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각종 소유재 경제 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지식재산권과 각종 데이터 등 신형의 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주민재산권 보호 제도를 보완하며 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법률, 법규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접근 금지 목록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점은 네 가지를 통합시킨 하나의 통일 목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전국 통일 목록의 시장 접근 관리 모델을 전면 실시하여 하나의 통일 목록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요구에 따라 작성된 전국적 범위의 접근료 목록들은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접근 금지 목록에 포함시키고 불법적 접근 허가, 은폐적 접근 장애와 지방에서 자체로 정한 접근료의 금지 목록은 결연히 정리, 취소해야 합니다. 목록은 해마다 개정하여 동적 조정을 실현하도록 합니다. 실시간 조정과 동적인 조정을 결부시키는 사업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목요연한 온라인 정무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체화된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 접근 금지 목록 정보의 공개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심사 비준을 거쳐 효과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목록에 위배되는 전형 사례에 대한 취합 통보 제도를 수립하고 시장 접근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로, 투명하고 규범적인 공평 경제 심사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공평 경쟁 심사 제도의 강제성을 강화하고 증가량 심사와 기존량 정리 사업을 통일적으로 잘 계획하며 공평 경쟁 심사 추출 검사, 심사, 공시 제도를 구축하고 제3자 심사 및 평가 기재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독점 금지 조사 및 심사 제도를 완비하고 경쟁지법과 거시경제부문, 공안, 해관, 세무 등 부문 간 지법의 련동 기재를 완비하며 행정구역 간 독점 및 부정경쟁 방지 사건의 이송, 지법협조, 합동지법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쟁정책과 기타 경제정책 간의 조율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쟁규칙 영역의 제도형 개방을 추진하고 글로벌 플랫폼 경제의 감독관리와 협력을 추진하며 데이터의 국제적인 유동에 대한 관리와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등 규칙 간 연결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독점 금지 사건의 정보 공유 및 집법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로, 경려가 따르는 사회 신용 제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공유와 응용을 강화하고 법과 규칙에 따라 신용정보의 개방 범위를 넓히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용등급 평가기구를 육성하고 신용약속제도와 고지약속제도를 한층 보급하며 안전생산, 식품과 의약품, 교육과 훈련, 위생건강, 양로보육 등 대중과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의 신용 건설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의 기초 제도를 보완하여야 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2: 디설련 가수가 부릅니다. 어머니는 사랑의 화신.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명나라 가정 황제의 고향 종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송 시리즈 중 48번째는 명나라 가정 황제의 고향 종상입니다. 6대에 걸친 선인들의 창조와 수천 년에 걸친 문명의 누적은 4,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땅에 많은 문화유산과 명승고적을 남겼습니다. 유구한 문화전승과 풍부한 초나라 문화의 함양, 짙은 문화적 색채, 명인들이 남긴 많은 작품이 눈부신 역사와 문화를 창조해 종상은 대지의 박물관이라 불립니다. 호북의 중부, 한강도역의 중부, 형초대지에 위치한 종상은 광활한 살찐 땅과 우월한 지리적 여건을 갖춥니다. 아름다운 한강이 남북으로 도시를 흘러지나고 한강의 양쪽 기슭에 넓은 볼판이 펼쳐져 있으며 동쪽과 서쪽에 기복을 이룬 산발이 마주한 종상은 산지와 구릉, 벌판, 강물, 하천, 호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질 경관을 거느립니다. 문자 기록으로 남아있는 종상의 역사는 2700여 년에 달합니다. 기원전 701년 종상은 초나라의 배도였으며 그 후 명칭이 수차 바뀌어 석성, 장소현 등으로 불렀습니다. 명나라 때인 1531년 가정제가 출세하면서 당시 이곳을 관장하던 안륙천이 명왕조의 3대 직할부 중 하나인 승천부로 격상되고 상서로운 의미를 따라 종상이라 개칭했습니다. 초나라의 배도로서 종상은 초문화 발상지 중 하나이자 초문화 발달의 중심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종상의 두터운 역사문화 문을 열면 산뜻하면서도 낭만적인 초문화의 기운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초문화의 형성과 발전은 종상이라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중국 최초의 시가 총집인 시경에 수록된 305편의 시작 중 초나라 운치를 띤 종상과 연관되는 시작은 관저와 한광 등 수십 편에 달합니다. 종상에는 또 고란대와 자소대, 백설루, 청설루, 송호정, 양춘 백설비, 막수도, 막수촌을 비롯한 요적들이 눈부신 별처럼 초나라의 아름다운 하늘을 수놓습니다. 종상은 가정제가 태어나고 자라서 황제가 된 곳입니다. 명나라 때인 1521년 무종 황제가 붕어했습니다. 무종제에게 아들이 없는 관계로 자수 황태후와 당시의 대학사 양연화는 동생이 형의 뒤를 잇는 조훈에 따라 흥헌왕의 장남을 신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가 바로 가정제입니다. 가정제는 보위에 오른 후 부친을 헌왕제로 추존하고 황제릉의 규격에 따라 부친의 무덤을 개축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현릉입니다. 그리고 1539년 가정제의 모친도 현릉에 묻혔습니다. 1519년에 개축을 시작해 40년 만인 1559년에 완공한 현릉은 둘레가 3,600m에 달하고 붉은 담과 노란 기와의 고건물이 기복을 이룬 울창한 숲속에 위치해 유난히 눈에 띕니다. 30여 개의 웅장한 고건물 군락으로 구성된 현릉은 많은 유적을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산자락에서부터 우로 올라가면서 순덕산비와 칙유비, 외명당, 하마비, 신옥문, 구홍문, 오비루 망주 속상생, 양성문, 구곡어화, 내명당이 줄지어 있습니다. 건물들은 혹은 서로 가까이 혹은 멀리 떨어져서 청산 속에 질서 있게 자리합니다. 멀리서 현릉을 바라보면 하늘이 내린 듯 조화의 하모니를 이루는 건물과 자연이 건축예술과 환경미학의 걸작을 펼쳐 보입니다. 구도와 건축수법이 독특한 현릉은 명나라 황제릉종 과도 단계의 무덤에 속합니다. 금병 모양의 외라성과 구불구불 흐르는 어하, 룡린의 신도, 꽃 속에 두 마리 룡이 새겨진 가림벽, 바깥쪽과 안쪽에 조성된 명당 등은 모두 명나라 황제릉에서 유일무이합니다. 특히 릉 하나에 무덤 두 개가 있는 릉침 구도는 명나라 황제릉은 물론이고 중국의 력대 제왕릉에서도 이곳밖에 없습니다. 요대로 연결된 두 개의 지하궁전은 더욱 신비로워 세인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종상은 유구한 역사와 눈부신 문화를 보유한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거느립니다. 국립 대홍산 풍경구의 한 부분인 객점 자연풍경구에서는 무성한 숲과 많은 온천, 여기저기 산재한 동굴이 명물입니다. 그중 도가의 조사인 황석공이 수련한 동굴이라 전해진 황선동은 큰 규모와 기이함, 아름다움, 절묘함으로 내외의 이름이 자자합니다. 대홍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황선동은 동굴 입구의 높이가 100m, 너비 70m에 달하며 동굴에 들어서면 구불구불한 동굴이 높고 낮게 펼쳐져 심히 장관입니다. 황선동에는 또 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련못 요지가 있어 산호에 동굴이 있고 동굴 속에 선인이 있으며 동굴 속에 하천이 있고 하천 중에 동굴이 있는 기이한 경관을 형성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동해 룡왕의 아들 황룡이 지하 물길을 따라 이곳의 요지에 이르러 선녀가 목욕하는 것을 몰래 엿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대노한 옥황상제가 황선을 보내 황룡을 잡아오게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황룡이 도주하는 바람에 황선은 황룡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옥황상제의 명을 집행하지 못한 황선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수련했으며 그로 인해 동굴의 이름이 황선동이라는 전설입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기후와

0: 산 좋고 물 맑은 환경으로 인해 정상의 사람들은 모두 건강과 장수를 노립니다. 제3차 중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100세 이상 노인의 수가 중국에서 제3위를 차지하는 정상은 장수의 고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1: 지금까지 명나라 가정 황제의 고향 종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이 실시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 중국은 소학교 교육조차 보편화되지 못했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고품질 의무교육 체계를 갖춘 국가로 발전하였고 9년제 의무교육 공고율이 96.1%로 향상되었습니다. 2026년 전국교육과학연구업무회의가 일전에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사장 전조음은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발전을 4개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제1단계는 9년제 보급으로 2000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9년제 의무교육의 보급을 기본적으로 실현하여 85%의 지역이 표준에 도달했습니다. 제2단계는 두 가지 기본으로 2011년 모든 성에서 9년제 보급과 청소년 문맹을 기본적으로 퇴치했습니다. 제3단계는 기본적 균형으로 2021년 말까지 전국 모든 현과 구가 국가 의무교육 기본적 균형 발전 감독 평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4단계는 2022년부터 미래까지 양질의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전면 발전의 리념이 더욱 뚜렷해지고 학교의 표준화 건설 정도가 더 높아지며 교원 대우가 더 강대해지고 인민 군중들이 더 만족하게 됩니다.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와 교육부가 최근 2026년 중소학교 유치원 교원 공개 채용 사업을 잘할 때 관한 통지를 연합으로 인쇄 발부하여 교원 자원 배치 최적화와 채용 사업 규범화에 대해 고치하고 교원 채용 연령 조건을 만 38세 이하로 완화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교원 유동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지는 각 지역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채용 연령 조건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사와 연구생 학력, 하규가 있는 인원, 퇴역 군인, 간구한 변경 지역 기층 사업 단위, 공개 채용 편향 정책에 부합되는 긴급 부족 인재에 대해서는 나이를 만 40세 또는 적절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교원 대우의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통지는 재직 교원의 유동 관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관련 부문의 동의 없이 타 학교 우수 교원을 악의적으로 빼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성급의 우수 평가와 선정, 개혁 시범 등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교원 채용과 중소학교 교직원 편제의 동적 조정, 유치원 편제 보장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향후 3년 내지 5년간의 교원 수요를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도시와 농촌 간, 학교 간, 학령 간의 교원 배치를 최적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월 26일 노동자의 노래 전국 명가미술 작품 초청전 및 길림성 종업원 종합예술전이 길림성 장춘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장면 속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시대적 풍경을 중심으로 주제별 미술 창작을 깊이 있게 다루며 예술을 통해 노력 모범 정신, 노동 정신, 장인 정신을 발양하고 새 시대 길림 노동자들의 활기찬 정신적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노동을 주제로 한 창작 작품과 성내 종업원들의 우수한 미술 작품 2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작품에는 유화, 국화, 판화, 수채화, 설치 예술, 디지털 예술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어 현대 미술의 시대적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씨는 노동의 격리를, 시대의 찬사를 주제로 다섯 개의 주제 구역을 마련했습니다. 각각 노동자의 형상, 동북 공업기지의 진흥, 길림의 생태적 아름다움, 도시 발전의 활력, 과학기술이 더해진 새로운 노동 형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 시장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람객 구비는 전시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들도 많습니다. 예술로 노동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니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미술과 협회 주석 범저가는 이번 전시는 여러 예술 형식을 통해 평범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아냈다며 작가들은 일상 생활에서의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렸으며 이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범저관이 전시 고문으로 왕건국이 전시 기획위원장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국내 유명 예술가와 학자들이 협력하여 작품 선정과 주제 구성을 담당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중국 미술가 협회가 지도하고 북경 현대 중국서예 유화연구원이 학술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길림성 총공회,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길림성 미술가 협회, 길림성 유화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전시는 5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연변 가무단의 대형 창작 가무시 오색 아리랑이 개편을 거친 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 4월 30일 19시에 연변 노동자 문화궁 극장에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문화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변 가무단은 5월부터 10월까지 정기 공연 계획을 동시에 시행하여 고정 공연과 탄력적 추가 공연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길 문화관광시장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게 됩니다. 오색 아리랑 공연 시간은 약 60분인데 업그레이드 된 후 예술적 표현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전반 내용은 오색 변강, 녹색의 아름다움, 분홍빛 꿈, 순백의 깨끗함, 광활한 푸르름, 붉은 영혼, 금수 화장 등 일곱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연변의 자연 경관, 민속 풍정, 변경 풍모, 눈과 얼음의 정취, 그리고 홍색 역사 등 문화 관광 상징들을 녹색, 분홍색, 흰색, 푸른색, 붉은색 등 다섯 개 색으로 교묘하게 녹여내어 가무시의 예술 형식을 통해 다채로운 연변의

0: 대한 정장을 엮어내고 연변 각 민족 인민들의 단결과 분투, 공동 번영 발전의 새로운 장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가무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색 아리랑은 4월 30일 19시에 공연 시작 이후 5월 1일, 2일, 3일 매일 저녁 7시에 연속으로 3회 추가 공연이 진행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연변 가무단은 정기 공연 모두를 시작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에 고정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정 공휴일, 관광 성수기 및 현장 관객 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공연 횟수를 늘려 문화관광 활동의 질과 대중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티켓 정보는 연변 가무단 공식 위챗 계정과 협력 티켓 플랫폼을 통해 육속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동 객가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광동성 매주시 매강구 동산대로 2번지 매강 강변 객가 공원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서 두 구역으로 나뉘는데 동구는 객가 박물관 구역으로 본관 객가 박물관과 분관 대학교 총장관, 장군관, 명린 청렴관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정원 관광지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황준헌 기념관 구역으로 인경려, 영록제, 그리고 은원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은 중국 최초로 객가 민계의 문화적 기원과 발전을 전면적으로 전시하고 객가 역사 유물과 객가 민속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연구, 전시하는 국가 1급 종합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구역은 170무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 면적은 3.7만 평방미터입니다. 본관 객가 박물관, 분관 황준헌 기념관, 매주시 무형문화유산 전시관, 매주 화교관, 매주 대학 총장관, 매주 장군관, 매주 명린 청렴관리관, 객가 현판관, 객가 문박 잡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관 객가 박물관은 원대형 건물로 기본 전시, 객가와 매주 사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객가는 원류편, 인문편, 객헌편의 세 가지 장을 전시하여 객가 민계의 역사, 현황, 미래를 전면적으로 보여줍니다. 매주 사화는 선진 매주, 건치 변천, 토객 융합, 객도 형성, 붉은 땅 등 다섯 개 부분을 통해 매주의 인문 역사를 보여줍니다.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에는 국가 2급, 3급 문화유산 수십 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물관에 소장된 손중산의 해서체, 박의 서예 작품 한 점은 국가 2급 문화유산에 속하며 국가 3급 문화유산 두 점인 청광서, 청백류 손잡이 뚜껑대야 두 점과 청목 활자 한 세트가 있습니다. 랜드마크 전시실에는 건륭 19년 객가 사당 들보가 있는데 이는 품자형으로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들보에는 금으로 조각된 무늬가 새겨져 있고 무게는 수천근에 달합니다. 북경 고궁 박물원 전문가의 감정에 따르면 그 구조는 청나라 황실 건축의 주량대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2022년 말 기준 박물관에는 소장품 수가 2만 8천여 점, 귀중한 문물이 229점 있으며 연간 관람객 총수는 8만 5천 명입니다. 2010년 4월 26일 오전 중국 객가 박물관은 공식적으로 광동성 당위원회 통일전선 사업부에 의해 제1진 광동 통일전선 기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제4진 국가 1급 박물관으로 평가받았고 2021년 6월 광동성 당규원회 선전부에 의해 광동성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명명되었으며 2021년 11월에는 국가 3A급 관광지로 평가받았습니다. 중국 객가 박물관은 객가인들이 뿌리를 찾고 조상을 찾으며 문화 교류를 하는 중요한 플랫폼을 전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전시와 다양한 전시 수단을 통해 관객들이 객가 문화에 깊이 있는 배경과 독특한 매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는 객가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며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동 객가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그대가 있었기에.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늦은 밤 거리에서 만취한 남성이 차사고로 위험에 빠진 상황을 목격하고 선뜻 나서 사람을 구조한 한 여성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새벽 절강성 영파시 영해현 거리에서 만취한 남성이 전동차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위급한 시각 옆을 지나가던 여성이 120에 신고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발적으로 차를 타고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를 돌봤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예지정입니다. 강서 구강 문영현 태생입니다. 영파에 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쓰러져 피를 흘린 것을 보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망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구하고 싶었어요. 예지정은 급히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랜드마크 두 곳을 정확하게 응급센터의 배차원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당신들이 도착하면 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지나가던 대리운전 기사도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가까워졌을 때 예지정과 대리운전 기사는 길가에 눈에 띄는 위치에 서서 손을 흔들며 구급차의 신호를 전해 부상자 옆에 정확히 주차하도록 도왔습니다. 구급대원의 초보적인 진단을 거쳐 부상자는 두개골 골절에 알코올 중독이 동반되어 상황이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예지정은 시종일관 구조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차를 타고 병원으로 동행했고 환자 가족들이 도착해서야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고가 접수되어서부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기온이 낮아 부상자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구조가 늦어지면 후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지정의 신속한 신고와 전 과정 수호에 힘입어 부상자는 골든타임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부상자는 소생하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지정은 이 일이 인터넷에서 널리 전파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상을 보고 제가 사람을 구조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감하다고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순수한 선행, 따뜻한 전화 한 통, 늦은 밤 한 여성의 선행에 찬사를 보냅니다.

0: 지금까지 늦은 밤 거리에서 만취한 남성이 차 사고로 위험에 빠진 상황을 목격하고 선뜻 나서 사람을 구조한 한 여성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은 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동한말 정치가 조조의 자는 맹덕이고 폐구, 오늘의 안희송 호현 출신이다. 조조의 원래 성은 하후인데 그의 부친 조숭이 어려서 대환관인 조동의 양자가 돼서 성을 조씨로 바꾸었다. 조조는 어려서부터 글에 능했고 무예가 출중했다. 조조는 독서를 결리하지 않았는데 특히 병법에 대한 연구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손자 병법은 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은 책 중의 하나였다. 조조는 황건 봉기 병정에서 공을 세워 두각을 나타냈다. 그후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동탁을 토벌하고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다. 한 헌제 용한 원년에 조조는 헌제 유럽을 옹립하고 태후와 소제를 죽인 후 스스로 상공으로 자처하면서 조정을 좌우지했다. 조조는 헌제의 이름을 빌어 북방의 할거 세력들을 평정해 나가면서 중국 북부 지역을 점차적으로 통일해 나갔다. 208년 성상이 된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남하하여 선군과 유비 징벌에 나섰는데 선군과 유비 연합군에 의해서 적벽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213년 조조는 위공으로 자처하고 위나라를 세웠다. 216년 조조는 위왕의 자리에 오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했다. 조조의 모사인 순욱은 조조의 장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조조의 첫 번째 장점은 합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용병술이다. 그는 사람을 중용할 때 무엇보다 능력을 중시했으며 일단 기용했으면 철저하게 신뢰했다. 그는 동용된 인재의 과거를 묻지 않았으며 학력이나 인품이 뒤떨어진 사람도 재능만 있으면 길을 펼 수 있게 했다. 조조는 적과 내통한 부하를 용서할 정도로 관대했으며 세인들의 험담이나 비방에 현혹되지 않았다. 이런 일화가 있다. 조조의 최대 업적이 하나인 오한 정벌대 일이다. 많은 신하들이 오한 정벌의 무모함을 말렸으나 그는 원정에 나섰다.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거둔 조조는 성으로 돌아와 정벌을 말렸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신하들이 겁이 질려 이 그류를 묻자 조조가 이렇게 말했다.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었소. 만류하는 신하들이 있었기에 더욱 치밀하게 교육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소. 그들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오. 이 같은 용병술이 조조가 삼국 시기 선권과 유비보다 휘하게 많은 인재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이다. 두 번째 장점은 결단력과 임기응변 능력.

정점은 솔선수범과 검소한 생활이다. 평생을 마란장우에서 생활한 조조는 전투에 늘 솔선수범했으며 조략과 검소가 몸에 밴 사람이었다. 조조는 중국 역사상 둔제제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인물로 이름이 높다. 후한 말기에는 오랜 전란으로 농토가 황폐지고 농민들의 요량이 길어올라 농업이 피폐해졌다. 조조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농기구, 씨앗, 식량 등을 국가가 빌려주어 농민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농산일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둔전관을 파견해서 농사를 지도 감시하고 수확한 농작물의 50% 이상을 국가에 바치도록 했다. 조조가 시행한 둔전제의 특징은 이른바 군농일치에 있다. 즉 황폐해진 농토를 군인들로 하여금 개발 경작하게 하여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면서 요사시에는 전장에 나가 싸우게 했던 것이다. 조조가 시행한 둔전제로 농민이 곧 군인이자 군인이 곧 농민이 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둔전제는 호족들이 대규모의 토지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했다. 조조는 둔전제를 통해 군비를 조달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삼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세력을 이룰 수 있었다. 조조는 그 당시 수준 높은 문학가였다. 그는 특히 악부시라 불리는 시문학 장르에서 뛰어났고 한 구절이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오은시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조조가 활동한 시기는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의 연호를 딴 건한 시대이다. 기재에 따르면 조조는 문학을 사랑해서 많은 문인들을 불러들였으며 두 아들 조비, 조식과 함께 시부 창작에 재능이 뛰어나 권한 문학을 크게 일으켰다고 평가되었다. 권한 문학의 특징은 문장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며 전란의 비참함을 노래하거나 사람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때로는 홍교운 감정을 담기도 한다. 정사 삼국지의 주석 부분에 따르면 조조는 낮에는 군사 전략을 궁리하고 밤에는 요교 경술을 읽으며 사색에 잠겼다고 한다. 또한 조조는 높은 곳이 오르면 반드시 시를 읊조리고 새로운 시가 나오면 음악에 맞춰 노래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조조가 대단한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조조는 공전 건물을 짓거나 기계 설비를 만들 때 직접 설계도를 그리기도 했고 소예와 장기에도 능했다고 한다. 정사 삼국지의 위소 무제 기편을 보면은 조조가 손자 병법 관련 문헌을 널리 수집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13편으로 엮은 것은 물론 그것을 해설하는 주석을 달아 후세에 조언했다고 한다.

0: 지금까지 조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종국 건설을 추진하며 고품질 발전의 새 엔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0: 왕혼영이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1: 광서 쩡족 자치구와 절강성이 현재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정체적 사고방식과 목표, 임무, 종단 조치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0: 일본 평화단체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위험한 움직임에 항의했습니다.
1: 뉴스 여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석금형 청소기는 디지털 중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데이터를 핵심 요소로 하는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며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 우리나라 디지털 기반 시설은 빠른 도약과 승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점 분야의 디지털화 전환은 부단히 심화되고 신기술이 낳은 신산업, 신업태, 신모식은 속출하며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지령만으로 로봇이 요연하게 노래를 시작하고 회의 참가자들에게 안내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회 디지털 중국 건설 정상회의 디지털 자원봉사 로봇인 봉락입니다. 이번 정상회에서 다양한 전장면 지능형 로봇들이 각 전시구에서 활약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접대하며 붓글씨를 쓰는 등 많은 임무를 능란하게 해냈습니다. 참가 기업 직원 리호 씨는 전시한 네 가지 체화 지능형 로봇은 8개 업종의 체화 장면에 적용될 수 있고 기본 모델 구조부터 상위의 다중 방식 감지 융합과 운용 제어 알고리즘

0: 리즘, 강화 학습 등 일련의 기술 요소까지 모여 전 조기적 기술 구조를 구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로봇이 다양한 장면에 빠르게 통합되면서 디지털 중국 건설의 활기찬 생명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첫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개막식에서 습금평 총석에는 각국은 새 라운드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기회를 포착하고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나노 기술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 새로운 업태와 모델을 공동 창출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오늘날 중국은 디지털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귀조성 귀한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서버가 고속으로 운행되면서 컴퓨팅 파워를 각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귀조성 컴퓨팅 파워 쿠폰 정책이 3.0 버전으로 승격해 전국 컴퓨팅 서비스 사용 기업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줄여줬습니다. 관련 정책은 모델 서비스와 언어 소재 구매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능형 컴퓨팅 서비스와 데이터 거래 등 지원율을 3%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귀조성 빅데이터 발전관리국 장량보국장은 컴퓨팅 파워 쿠폰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규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도록 요도하고 컴퓨팅 인프라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도록 격려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인공지능 관련 생태계가 규제에서 번창하도록 확보하고 전체 빅데이터 산업이 더 큰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도록 추진했습니다. 2026년에 여러 지역은 동부데이터 서부 처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전국을 통합하는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를 다그쳐 구축했습니다. 내몽골 울란 자부에서 전국 최초의 데이터 센터 녹색 전력 직접 연결과 저장 동합화 프로젝트가 이미 전력망에 이어져 전력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2단계가 곧 착공되고 연말에 송전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모 데이터 그룹 요한 회사 총재 조리 왕단단에 따르면 2단계 프로젝트를 가동한 후 연간 발전량이 9억도에 달해 컴퓨팅 파워의 녹색 전기 사용률을 더 향상시키고 현재 녹색 전력 소비를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에 따라 전원을 결정하고 전원과 부하가 상호작용하는 컴퓨팅 전력 협력 발전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사회는 디지털화와 지능화로 전환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5세대 통신 기지국 총수는 495만 8천 개, 국민경제 97개 대분류 중 91개 대분류가 5세대 통신과 기가비트 광대역망에 통합되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발전사 사전사장은 의료 분야에서 5세대 통신 응용이 병원 전 응급처치, 병원 내 응급실, 입원치료, 퇴원 후 재활의 전 과정을 커버했으며 500여 개 3급 갑등 병원에서 확대 보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5세대 통신 응용은 수업, 시험, 평가, 학교, 교육 관리 등 전 과정을 커버했으며 근 3천 개 중소학교와 직업학교, 대학 교육 등 교육기관이 5세대 통신을 배치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는 서로 마주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광동성 광주에 있는 한 섬유 산업 인터넷 기업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 옷감을 정보화하고 라벨화한 이후 원단 대조 로봇을 통해 효율적인 디지털화 식별을 진행함으로써 제조업체가 필요한 옷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기업 브랜드 홍보 담당자 주원교에 따르면 회사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디자인 시스템은 디자이너가 디자인 도면을 입력하면 의류 스타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무늬 생성, 가상 모델, 장면 적응 등 기능을 통해 인공지능 능력을 의류 산업 사슬의 핵심 고리에 깊이 접목시켜 현재 의류 디자인 효율을 9배나 향상시켰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디지털 지능화 성과가 수많은 가정의 혜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 자원이 확장되고 질이 향상되었으며 국가지능교육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반복적인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성급 행정허가사항의 90% 이상이 손가락만 움직여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차 의원 발전 목표에 착안해 올해 우리나라는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상용화와 대규모 적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 데이터국 정책계획사 책임자 란첩은 초대규모 지능형 컴퓨팅, 클러스터, 컴퓨팅 전력협력 등 새로운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개방과 공유,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 데이터 통합시장을 다그쳐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데이터 소유권 등록 제도를 확립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데이터 요소 곱하기 행동을 심화해 디지털 중국 건설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조사인 왕혼행이 6일 북경에서 방글라데시 외무장관 칼리를 접견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2016년 습금평 주석이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역사적 국빈 방문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평화공존 5항 원칙을 토대로 방글라데시와의 친선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고위층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지지를 확고히 하고 제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양국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깊이 있게 추진해 양국 이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중국 전국정협은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칼릴 외무장관은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진정한 벗이며 방글라데시는 시종 중국을 선차적 외교 방향으로 삼고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는 이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의 국가 통일을 단호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양국 간 역사적 친선을 전승하고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광서 장족 자치구와 절강성이 최근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좋은 출발을 둘러싸고 각기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총체적 사고방식과 목표, 임무, 중단 조치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단계는 광서 장족 자치구가 높은 수준의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광서는 경제발전, 개방발전, 혁신발전, 민생복지 등 6개 면의 25개 주요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그중 지역생산 총액에서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가 점하는 비중, 지역생산 총액에서 제조 부가가치가 점하는 비중 등 지표 설정은 광서 장족 자치구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발전의 질과 효익을 더욱 중시함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광서장족자치구 위도 주석은 습금평 종속의 발전 전략과 계획에 관한 중요한 논술 그리고 광서 사업에 대한 중요한 요구를 근본 준칙으로 삼고 기반을 다지고 후속 동력을 육성하며 장기적 리익을 도모하는 일련의 임무와 조치를 제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제발전에서 가치혁신, 녹색의 함량을 더욱 중시하고 아시안과의 경제무역협력을 갈층 심화하며 광서의 지리적 우세를 발전 우세로 다그쳐 전환시킬 것입니다. 향후 5년간 광서 장족 자치구는 전환 승격과 AI 활용을 견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개혁 선행과 효율 제고를 견제하고 해양 경제를 힘써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서부 6개 신통로를 높은 수준으로 공동 건설하고 평륙 운하 경제대를 집중 육성하며 신흥의 도시화와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할 것입니다. 생태 우선과 녹색 발전을 견제하고 아름다운 광서를 건설하며 민족 단결, 사회 안정, 변방 안정을 수호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광서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절강성은 고품질 발전으로 공동부유시범구 건설에서 결정적 진전을 거두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생동한 사례를 솔선에 실천하는 총적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발전이라는 선차적 과학과 혁신 선도의 핵심 지위, 개혁 심화와 고수준, 대외 개방 확대 등 6대 특징을 중심으로 혁신 체계의 전반 효능을 강화하고 절강의 특색 현대화 산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모든 산업과 업종을 지원하고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등 16개 면의 중점 조치를 배치했습니다. 절강성 류첩 성장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88 전략을 참답게 실천하며 고품질 발전으로 공동 보유 시범구 건설이라는 핵심 임무를 둘러싸고 실속 있게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앞장에 나서서 절강성 경제가 계속 새롭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전국 대국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하고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할 것입니다. 2030년에 이르러 절강성은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경쟁력을 크게 제고하고 인구당 지역생산총액을 발달경제체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며 혁신절강, 고에너지의 개방강성, 고수준 문화강성, 도시와 농촌 일체화 융합과 고품질 발전, 고수준 생태성,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등 6개 면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 올해 올절 연휴 기간 전국 교통 이용자 수가 15억 1,700만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5.1절 연휴 기간 사회 전체 지역 간 인원 이동량은 15억 1,700만 명으로 2025년 동기 대비 3.49% 증가했습니다. 철도 분야에서는 연휴수로 총 1억 637만 7천 명의 여객을 운송하고 하루 평균 운송량은 연휴수로 2,127만 5,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 열차 운행이 관광객들의 이동 선택지를 더 풍부하게 했습니다. 연휴 기간 국가철도 할빈국은 할빈에서 장백산, 영길, 야벌리 등 방향으로 가는 문화관광 전용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할빈철도 국제리행사 로사명 리사장은 서비스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하고 특색 있는 식사와 편안한 숙박을 정성껏 준비하며 모든 서비스 단계를 세분화하여 관광객들이 여정 내내 귀한 손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도로 이용자 수는 13억 9,100만 명을 넘어서 전체의 91%를 차지했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신에너지 차량 통행량은 약 1,54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많은 휴게소가 직접 인기 명소나 문화관광 소극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복건성 전주의 복건고속도로 역판 휴게소에서는 전통 꼭두각시 인형극이 번갈아 공연되어 많은 자가용 관광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에 나섰습니다. 관광객 장미미 씨는 휴게소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멋진 무형문화유산 인형극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국 민항은 누적 1,054만 명의 여객을 운송했으며 하루 평균 운송량은 211만 명에 달했습니다. 항공편 정시 운항률은 97.2%로 전년 동기 대비 7.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북경, 상해, 광주, 심수 등 각 대형 공항에 인파가 몰리는 것 외에도 많은 중소도시의 중소형 공항도 여객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료닝선 공항그룹 금주만 공항체극관 부총경리는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강화하고 터미널 내 여러 지점에 금주 지역 특색을 가진 문화창의 상점과 오래된 상호의 음식점을 배치하여 승객들이 대기 과정에서 금주의 역사적 매력과 도시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1절 연휴 기간 전국 국경검사기관은 총 1,127만 9천 명의 국내외 인원의 출입국을 보장했으며 지난해 5.1절 연휴 대비해서 3.5% 증가했고 외국인의 입출국은 125.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습니다. 해구미란 출입경 국경검사소 제6근무대 장우위 대장은 무비자 정책의 혜택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국제항로가 밀집 개통되며 입국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 전 세계 여객들이 한결 더 편하게 중국을 오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0: 데이터에 따르면 올 연휴 기간 소비 관련 업종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습니다. 은행카드 결제 네트워크와 온라인 결제 네트워크가 처리한 지급거래는 지난해 올 연휴 대비 23.45% 증가한 총 289억 3,700만 건, 금액은 2.74% 증가한 7조 8,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휴 소비시장의 활력이 넘치면서 중국 경제의 강한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안위성 황산 서편 휘조 고성에서는 고풍스러운 몰입식 연극이 멋지게 상연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무대의 경계를 깨고 고정된 관람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관광객들이 고성을 거닐며 고성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현지 특색 문화를 가까이에서 리해할

0: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장 관중 장철 씨는 공연장에 들어서자마자 크게 놀랐다며 조명 효과가 특히 좋았고 짙은 안위 특색이 건축물 운치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올 연휴 기간 관광 소비 시장이 활발했으며 관광 유람과 오락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외식과 숙박 소비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으며 많은 지역에서 특색 있는 외식 활동을 내세워 외식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한편 다원화된 서비스와 특색 체험을 융합한 민박 서비스도 올해 올 연휴 기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복권 장평 남양진에서는 현지 민박업체들이 이번 연휴 기간 우산 생태 환경과 수선차 문화 특색을 바탕으로 료객량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현지 한 민박업체 책임자 뢰료홍 씨는 손님들이 오면 차를 따고 차를 만들며 차를 포장하는 등 체험을 할 수 있고 모형 문화유산 수선차 제작 기술의 전 과정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일 연휴 기간 오프라인 소비 장면도 지속적으로 최적화돼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 백원봉 교수는 장면식, 체험식 소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매장이 소비 장면을 최적화하고 소요 경험을 개선하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상승하도록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화장품, 스포츠 건강 단련 등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경제 매출액의 증가율도 모두 50%를 넘었습니다.
1: 중국 유인 우주공장 방공실에 따르면 천주구호 화물 우주선이 북경 시간으로 2026년 5월 7일 7시 49분 통지된 상태로 대기권에 재진입했으며 우주선의 소량 잔해는 예상된 안전해역에 떨어졌습니다. 천주구호 화물선은 2025년 7월 15일 문창 우주발사센터에서 발사돼 궤도에 진입했으며 우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들의 궤도 체류 소모품과 추진제, 응용실험, 시험장치 등 물자를 운반했습니다.
0: 6일 기준 호남성 류양시 복죽공장 폭발사고 현장에서 5차례 전면수색 구조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부문은 현장에 잔류한 화약을 이송 중이며 비핵 건물의 응급조치, 보수 보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일 비상관리 부문의 지휘 조정 아래 현지에서 조문 인력을 조직하여 사고 현장에 잔류한 잔여, 폐기약제와 완제품, 반제품에 대한 이송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료양시 비상관리국 연합폭죽동구 집법중대 림무 씨는 현재 작업 인원을 조직하여 해당 기업의 모든 작업장과 창고에 남아있는 약재와 완제품, 반제품을 등록 조사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다음, 국가와 성급 연합폭죽업계 전문가들이 현지와 함께 잔여, 폐기약재와 완제품, 반제품 처리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폭죽특수작업증을 가진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전용 위험화학품 운송 차량을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련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남성 주택건설부문은 6일 20여 명의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피해 건물의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호남성 장사시 주택안전감정전문위원회 주임이자 호남대학 도목공정학원 교수인 진대천은 사고 현장 주변 835 가구의 주택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주택은 주로 관도진 평화촌과 전교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표했습니다. 진대천 교수에 따르면 현재 두 마을 피해 주택의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작업이 잇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작업을 통해 일반적인 안전위험이 있는 38가구와 비교적 심각한 안전위험이 있는 5가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진대천 교수는 거주자들은 이미 집에서 나와 대피했고 그들이 가능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재 주택 구조 손상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기간 우리나라 전 업종의 대외 직접 투자액이 동기 대비 5.4% 성장한 3,09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대외 도급 공정 업무 영업액이 동기 대비 5.7% 성장한 2,59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0: 올 5.1절 연휴 기간 각지 도시 공원이 맞이한 관광객 수는 연인 수로 2억 1,2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연휴 기간 공원에서 개최한 문화 활동과 장터는 만차, 견인한 소비액은 68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1: 5.1절 연휴 기간 해구 세관이 감독 관리한 리선면세 쇼핑 금액은 동기 대비 10.4% 증가한 5억 5,400만 원, 쇼핑 인원 수는 동기 대비 7.4% 증가한 연인 수로 8만 4,600명, 쇼핑 건수는 동기 대비 3.8% 증가한 44만 1,700건이었습니다. 이같이 리선 면세 정책의 흡인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0: 국가 데이터국의 지도하에 상해시가 6일 국가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협력 종합 시범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시범 사업은 6개 영역과 17개 구체적 임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2030년을 목표로 시설 선도, 규칙 상호 인정, 단체 동력 부여, 장면 융합을 아우르는 글로벌 데이터 협력 신체계를 힘써 구축할 것입니다.
1: 일본 평화단체가 6일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비핵 3원칙 타파, 살상성 무기 수출 규제 해제, 평화 헌법 개정 등 일본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와 불만을 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집회 참가한 민중들은 헌법 재구조 개정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한편 군비 확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일본 정부가 헌법의 평화적 리념을 준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는 핵을 제조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자유롭게 수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이는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전쟁을 반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일본 헌법은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 개정과 군비 확장을 시도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고 피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면 일본은 전쟁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한 중국의 무관세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5월 1일부터 53개 아프리카 수교 국가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모든 아프리카 수교 국가와 수교한 모든 미발달국에 대해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무관세 대우를 주는 세계 최초의 주요 경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 인사들은 세계 경제 부진, 무역 보호주의 대두, 지정학적 충돌 위기가 얽혀있는 시점에서 무관세는 중국이 주동적으로 일방적 개방을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아프리카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무역 공업 경쟁부는 이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무관세 조치가 남아프리카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현재 생산품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산품과 공업품, 정밀 가공 제품의 시장 진출과 개척을 위해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공업 발전, 취업 창출, 수출 지향성 성장과 같은 국가 목표를 지원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무역 공업 경쟁부 파스크 타오 부장은 무관세 조치는 강력한 쌍무관계 구현이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에 기회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남아프리카의 다원화 경제 전략과 상호 보완을 형성해 남아프리카 경제의 강인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공고 브라자빌 속보는 롬펭에서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신시대 전 천우족 중국

0: 그리고 취업 기회를 더 많이 받는 중국 시장의 가치는 규모뿐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포장, 냉동 물류, 감독 관리 등에 관한 중국의 표준과 규범은 이집트 수출업자의 생산 표준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요조하다고 표했습니다. 가나 싱크탱크 전문가 조나스 아팅 게드위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의 농업, 광업, 공업 가치 사슬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거대한 수요는 코코아, 시오버터, 목재, 광물 등을 운영하는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실리를 가져다주고 규모 경제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노리도록 했습니다. 한편 매출과 산량, 수익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 비용도 절감시켰습니다. 가나 재무부 재정관리 고급 정책 고문인 세미월 니노이아자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공업화를 추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구와 교통 운수 계통의 운행을 격상시키고 통관 효율을 제고하며 물류 원가를 낮추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나의 공장을 설립하고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각국 기업을 흡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한 중국의 무관세 조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1: 심층 보도.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학습 시간 코너에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여러 민권 기구가 발표한 미국 관광주의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그 어떤 세력이든 일본 침략 행위를 함부로 뒤집으려 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다시 오를 것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난관을 극복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가꾸어 가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제76회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서 한 연설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은 발전 도상국의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30억 달러의 국제 원조를 추가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반드시 단결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상생의 국제관계 리념을 실천해야 합니다. 평화와 발전의 세계는 각이한 형태의 문명을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대화로 나아가는 다양한 길을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는 어느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각국 인민의 권리입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발전은 외부의 군사 개입과 이른바 민주적 개조가 심각한 후환을 남기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발전, 공평과 정의, 민주와 자유라는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소집단과 제로섬 게임을 배제해야 합니다. 나라 사이에는 이견 상의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평등과 상호 존중을 토대로 대화와 협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나라가 성공했다고 해 다른 한 나라가 꼭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계는 얼마든지 각국의 공동성장과 진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항이 아닌 대화, 배타가 아닌 포용을 견지하면서 상호 존중, 공평, 정의, 협력과 상생이라는 신형의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리익의 교집합을 확대해 최대 동심원을 그려내야 합니다. 중화민족은 평화와 화목, 조화의 리념을 전승하고 추구해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러하지 않았듯이 향후에도 타국을 침략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패권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 공공재의 제공자로서 새로운 발전을 통해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반드시 글로벌 운영을 보완하고 진정한 다각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세계는 오직 하나의 체계, 즉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 오직 하나의 질서, 즉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 오직 하나의 규칙, 즉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 존재합니다. 유엔은 진정한 다각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각국이 함께 보편적 안전을 수호하고 발전 성과를 공유하며 세계의 운명을 장악하는

0: 장사사의 약속을 실제 관찰시켜야 합니다. 이장님, 세계는 또다시 역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나는 인류의 평화와 발전, 진보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함께 세계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기

0: 군자에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미국 민권기구가 발표한 미국 관광주의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분석과 설명.

방학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민권기구 수십개가 미국 관광주의보를 발표하고 월드컵 관람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외국 축구팬, 선수, 기자 등에게 구금, 추방, 인종차별, SNS 검사, 전자기기 수색 등 위험 부담에 직면할 수 있고 특히 이민자와 소수인종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타국 축구팬에 있어 세계 각국의 국민을 하나로 단합하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는 미국의 혹독한 정책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한 차례 위험 부담이 높은 관광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경고는 갈수록 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미국의 자세를 반영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온갖 수를 써서 세계를 선별하라 하자 세계는 능동적으로 미국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관광여행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와 소비액이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학술적 매력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올 7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할 예정인 국제수학자 대회는 각국 수학자 2,000명 이상의 연명 제지를 받았습니다. 각국 수학자들은 미국에서 개최하는 대회를 소집하는 결정을 재차 고려할 것을 국제수학연맹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결코 학술 논쟁이 아니며 최근 고삐를 조이는 미국의 비자 정책, 강경한 이민 단속, 빈번한 대외 군사 행동, 그리고 이로 인해 누적한 막대한 안전과 도덕적 위험 부담입니다. 1년 전 카나다 대학 교수협회는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미국 방문을 피할 것을 회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은 더 이상 미국을 최우선 목적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공공정책 교수 캐롤린 바그너는 미국 연구 시스템이 오랫동안 의존해온 개방성과 매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본래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연구비, 개방적 환경을 따라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신뢰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연성 실력의 하락을 초래합니다. 영국 컨설팅 기업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6년 글로벌 연성 환경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우선 정책은 국제사회에 강한 불만을 촉발했으며 명성이라는 핵심 연성 실력 지표 순위에서 미국이 11위나 하락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감히 찾지 않고 국제학자가 가기를 거리며 각국 소비자들은 외면하고 심지어 일부 미국인들까지도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 국무성 차관 토머스 핀가의 말처럼 미국의 연성 실력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민자를 폭력으로 추방하고 학생 비자를 거부하며 관세로 수입을 억제할 때 신뢰, 교류, 협력은 차단될 것이고 세계로 하여금 우선을 내세운 패권의 본질을 똑똑히 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어떤 세력이든 일본 침략 행위를 함부로 뒤집으려 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다시 오를 것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80년 전 도쿄 재판에 참석한 중국 법관 레오는 지나간 고통을 잊으면 미래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80년이 지난 오늘 일본 신

삼국지의 가 재차 부활하면서 도쿄 재판의 역사적 가치와 현실적 의미를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1946년 5월 3일 도쿄 일본 육군 사관학교 강당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범행을 저지른 일본 A급 전범에 대해 집단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니른베르크 재판에 이어 인류 사상 또 한 번 진행한 대규모 국제전쟁 범죄 재판이었습니다. 2년 6개월에 걸쳐 11개 나라의 법관과 검찰관들이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전면 청산하고 법적 책임을 따지었습니다. 중국 법관 레어오, 검사관 향철준 등은 간고한 결론 끝에 철저한 증거로 일본 전범이 범한 죄행을 입증함으로써 세계 반파쇼전쟁 동방주전장이자 주요 승전국인 중국의 존엄을 수호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피고 25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중 도조 히데키, 마쓰이 이와네 등 7명을 교수형에 언도하면서 일본 군국주의는 역사의 수치라는 기둥에 박혔습니다. 80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정세는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부정하는 그릇될 역사관과 일본 신형 군국주의가 실질적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는 근간의 일련의 기념 행사를 진행해 도쿄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역사적 결론에서 볼 때 도쿄 재판은 방대한 철증과 엄격한 법률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전쟁과 국제법 위반 행위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의를 절대 모욕해서는 안 되고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도쿄 재판 기간 진행한 법정 재판은 818차, 출석한 증인은 419명, 제출한 증거는 4,336건, 남긴 재판 기록은 48,000여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도쿄 재판은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죄악을 전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중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 범죄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전반 재판 내용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도쿄 재판 국제검찰국 성원인 데이비드 넬슨 서튼이 남긴 귀중한 기록물 18세트를 일본 침략군 남경대학살 조난 동포기념관에 수장하면서 일본군 만행의 철증을 더욱 다졌습니다. 그러나 냉전 발발 등 원인으로 일본 군국주의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해 역사적 유감을 남겼습니다. 많은 전범이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일부 전범은 석방 후 다시 정계에 복귀하면서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자양분을 제공했습니다. 1978년 A급 전범 14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면서 귀신 참배 행위는 일본 우익 세력이 침략사를 부정하는 큰 정치쇼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현수상 다카이치 사나에의 언행은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남경대학살을 여러 차례 부정하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10여 차 참배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최근의 수상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재물과 제사비를 내 국내외에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귀신 참배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본 정치인들의 행위는 역사의 굴레를 벗어나 전쟁 책임이라는 짐을 덜고 군국주의에 혼을 불어넣으며 일본을 이른바 정상 국가로 다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도쿄 재판의 정의로운 판결을 되새기는 것은 일본 우익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역사적 정의는 부정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은 그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드넓은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도쿄 재판은 까이라 선언, 포츠담 공고 규정에 대한 구체적 집행이며 승전국과 피해자의 집단적 의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유지하며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법적,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도쿄 재판의 역사적 결론을 절대 뜯어 고쳐서는 안 되고 전후 국제 질서의 초석을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80년이 지난 오늘 일본 신형 군국주의의 무모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력하게 맞서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침략 행위를 함부로 뒤집으려 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다시 오를 것입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조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둔 두 마을이 다리를 짓는 두 목수가 있었습니다. 한 목수는 사람들이 건너기에 적당히 튼튼한 나무 다리를 지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효율성을 칭송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목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홍수를 대비해야 한다며 거대한 화강암을 깎고 튼튼한 집안을 다지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를 미련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적당히

봉하게 언제 그런 홍수가 온다고. 세월이 흘러 평온하던 하늘이 뒤집혔습니다. 전례 없던 폭우가 쏟아졌고 계곡물은 오마하게 불어났습니다. 그 물살에 적당히 지어진 나무 다리는 흔적도 없이 또 내려갔습니다. 오직 미련하다고 손가락질받던 그 목수의 돌다리 말이 거센 물살 속에서 정적을 지키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 네, 세상에는 적당한 노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온할 때는 모두가 비슷해 보이지만 운명의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는 건 남들만큼 했던 적당함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았던 그 1%의 집요함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손홍범님의 글 꽃의 마음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호모 모결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세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개혁의 중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에 입각하여 국유 기업이 전략적 안전보장, 산업에 대한 선도, 국가 경제 및 인민생활보장, 공공서비스 강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책무에 초점을 맞춰 실물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속적인 혁신 능력과 가치 창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 방식을 고품질 발전, 고효율적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서둘러 전환하며 지속적인 효익 창출이 가능한 독특한 경쟁 우세를 힘써 키우도록 인도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인류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국유 기업의 기능과 가치를 확실하게 향상시키며 경제 속성, 정치 속성, 사회 속성의 유기적인 통일을 높은 수준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완화와 규제의 변증법적 통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능과 기업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 기능과 국유 자산 출자인 기능의 분리를 견지하고 제재 및 기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기업 법인의 재산권과 경영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완화해야 할 것은 확실히 완화하여 국유기업이 활기 넘치도록 하고 국유기업의 혁신 잠재력과 창조 잠재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유 자산 류실 방지 최저선을 굳게 지키고 규제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규제하여 국유 자산의 가치 보전 및 증식 책임을 구체화하고 국유 자산 류실 방지 제도를 완비하며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하도록 인도하여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합니다. 자각적으로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중대한 책임으로 삼아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며 못박기 정신으로 관철 실시를 강화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유 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추진하여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요 책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국유 기업 주요 책무 동적 관리 방법을 재정 보완하며 류형별 국유 기업의 기능을 한층 더 분명히 하고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류형별로 감독 관리하며 동적으로 조정하고 령활하게 수고나는 관리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투자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투자금지 목록을 보완하며 투자 후 평가 제도를 구축하여 일부 국유기업들이 맹목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이를 벌이는 경향을 단호히 억제시켜야 합니다. 국유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국유경제 중대 생산력 분포를 통일적으로 배치하며 국유자본투자의 중점 분야와 방향을 명확히 하여 국유자본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적 분야에 집중되고 공공서비스 분야, 응급능력 건설 분야, 공익성 분야 등 국가경제 및 인민생활에 관계되는 분야에 집중되며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신흥산업에 집중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자본의 합리적인 유동기제를 완비하고
전략적 재편성과 조문화한 통합을 동일적으로 추진하며 기존량의 구조와 증가량의 투입 방향을 서둘러 조정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와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입 배치를 강화하며 의료위생, 건강양로, 재해방지 및 피해 감소, 응급보장 등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하고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보장 역할을 강화하며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국유자본투자회사와 국유자본운영회사의 개혁을 심화하고 국유자본의 투자 배치, 동합운영, 진출 및 퇴출의 전문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국유자본투자회사의 산업투자 기능과 국유자본운영회사의 자본운용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기존 자산의 활성화와 저효율 자산 및 무효 자산 처리를 촉진하여

0: 장기성 자본, 인내성 자본, 전략성 자본의 역할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 자본 경영 예산 및 실적 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 수행과 기본 민생에 대한 재력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료별 개혁, 료별 국가, 료별 채산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고교기업 료별 국가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목적성이 뚜렷한 맞춤형 고과 지표를 설치하여 업종별 고과 정책과 기업별 고과 정책을 탐색 실시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국가의 전략적 선도와 전략적 요구를 충분히 구현하며 공통성 정량 지표와 개별성 차별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충분히 구현해야 합니다. 고교기업에 대한 전략적 사명 수행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량화가 가능한 고교기업 기능 및 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고교기업의 전략적 사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고교경제 증가 가치 재산제를 실행하여 국민경제 구조 조정의 결체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에너지, 철도, 전신, 수리, 공공사업 등 업종에서 자연 독점 부분의 독립 운용 개혁과 경쟁성 부분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공공자원 배분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감독관리 체제 기재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교기업의 독창적 혁신을 추진하는 제도적 배치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흥의 거국체제 우세를 발휘시키고 고교기업이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심층적으로 국가혁신체계에 융합하고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담당하며 국가과학기술 난관 돌파 임무 수행을 주도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기지, 인재, 자금의 일체화 배치를 강화하고 혁신 요소가 기업으로 집중되도록 촉진하여 고교기업이 진정으로 독창적 기술혁신결제, 연구개발 도입, 과학연구조직, 성과상용화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략 실시 8년 내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 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지난 8년간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진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병경의 작은 마을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에서 울려 퍼지는 향촌 진흥의 생생한 노래 제2장을 펼쳐봅니다. 불을 이루려면 먼저 길부터 닦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향촌을 진흥시키려면 산업 발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용정시와 삼합진은 제331 병경 관광대회 통로의 건설과 개통이라는 국가적 기회를 신속히 포착하여 도로 중심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31 병경 관광대회 통로의 승격은 마치 병경마을 삼합진의 핵심 연결고리를 열어준 듯합니다. 이 도로는 병경 지역의 대외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삼합진과 같은 병경마을이 주요 교통망에 더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인구 유입과 물류 효율성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견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격된 도로는 병경 관광 개발의 황금 통로로 부상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길이 관광을 이끌고 관광이 산업을 부양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은 문화와 관광의 융합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총 투자액이 500만 원인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은 이란 변화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삼합진에서는 고목 명부를 보호하고 가장 아름다운 변경선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11그루의 근 100년 되는 황량 고목을 중심으로 부지면적 6,009평방미터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설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행객 서비스 센터, 컨테이너 전시관, 실외 휴게 공간, 목재 잔도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변경의 풍경과 생태적 우세를 완벽하게 조화시킬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30일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고목역참은 개업과 동시에 제331 병경 자가운전 여행의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했습니다. 고목역참 커피숍은 목가적인 시골 풍경과 도회적인 이미지가 어우러진 경관으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커피숍 안에서는 조선족 전통 요소와 커피 문화의 융합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 커피와 송이버섯 커피 등 특색 있는 독창적인 제품을 여행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커피숍을 포함한 휴식 공간, 2층에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제로 한 민속문화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관은 연변 지역의 민속 풍경, 농특산물과 변경 수호 사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중소학교와 당원 간부들의 애국주의 교양 체험 활동장으로도 활용됩니다.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은 실외 나무 아래 커피 공간과 옥상 커피, 원탁 커피 공간을 갖추고 실내에는 문화창의 제품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참은 국문, 망강각 등 주요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변경 관광 노선을 형성했으며 제331 국도를 이용하는 자가운전 여행객들에게 휴식과 명소 문화, 방문 체험을 겸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2년생 곽우근은 대원 공업대학을 졸업한 후 삼합에 온 서부계획 대학생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는 1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역참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손님 접대와 캠핑장 관리를 병행하는 동시에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8개 성에서 모인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각자 황양나무 한 그루씩 맡으며 변경의 뿌리를 내리고 변경을 수호하며 변경 지역 발전에 청춘의 힘을 보태겠다는 결심을 안고 있습니다. 곽우걸은
마음이 맞는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기층에서 단련하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산사성 출신인 그는 연변에 남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네, 기층에서 단련하는 지금의 일상이 정말 소중합니다. 국가의 서부계획 정책 덕분에 뜻이 맞는 동년배들과 함께 창업을 하며 경영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대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보다 지금이 세상을 보는 시각과 생각의 폭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진심 어린 소회를 토로놓았습니다. 지난 겨울철에는 수도 공사가 보완 단계에 있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커피숍은 동맨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기지개를 켜는 준비 기간이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을 맞아 올해 영업은 지난 3월 28일부터 정식 시작됐습니다. 주말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시작부터 조짐이 좋다며 그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마을의 빈집을 재활용하고 민간 자본의 창조적 개입을 고무했습니다. 삼합진의 변화는 고목 역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2년 북흥촌에서 유치한 연변 보람산사 문화관광유한회사에서는 삼합진 북흥촌 향천진흥 조선족 민속문화산업발전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된 마을의 빈집을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전제하에 G331 커피숍으로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2024년 여름에 개업한 이 커피숍은 G331 자가운전 관광로선의 동풍을 타고 자가운전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자본이 신농인 신분으로 합작사와 함께 향촌 건설에 나서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는 농촌의 요효 자원을 활성화하고 촌 집단 경제를 키우는 합작 모델인데 이란 모델로 커피숍 주변에 민박이 세워졌습니다. 2024년 국경절 기간에 개업한 이 민박은 그 사이 예약이 폭주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 송약은 2025년에는 산좋고 모을 맑은 코장에 자리 잡은 민박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한 달 내지 그 이상의 장기 투숙을 예약하는 손님들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G331 변경 관광대의 통로의 우세를 최대한 발휘하고 민속문화산업, 민박 등 경관 명소를 연결해 변경 풍정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한 결과 삼합통상구 고목역참과 북궁촌 민박 등이 변경 관광의 새로운 한라이트로 급부상했습니다.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의 성장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변경 지역의 새로운 문화 명함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다음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현대판 존엄 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긍정적인 건 연변 보람산사 문화관광유한회사와 같은 마을에 있는 기업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젊은이들의 생각을 많이 지지해주고 싶습니다. 송약의 의지와 룡정시와 삼합진의 전폭적인 지원을 담아 탄생한 실내 새우 양식 온실 프로젝트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산서성과 내몽골 등 지역에서 온 장지도, 왕저, 왕가오, 경피비 등 4명의 서부계획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 이 프로젝트는 뜨락 경제를 활성화시켜 향촌 관광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에 따라 2025년 오랜 농업 방식을 과감히 타파하고 양식장을 중심으로 새우 낚시 체험, 친환경 재배 채소 따기, 야외 레스토랑 등을 접목해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네, 젊은이들의 패기를 본 일부 마을 주민들은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자발적으로 흙 나르기를 도와주었고 령정시 관련 부문에서는 길림농업대학교의 수산양식 전문가를 직접 연결하여 기술 지도를 받도록 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열정이 모인 이 창업은
대송황을 이루며 현대판 전원일기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네, 2025년 5월 북궁천에 새우낚시 체험관이 문을 열었는데 인기가 너무 높아 순식간에 새우가 바닥났습니다. 올절 연휴 기간에 이어 국경절 연휴에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이어간 왕제의 말투에서 뚜렷한 보람과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들의 꿈은 단순하게 새우를 양식하는 것이 아닌 북궁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데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장지도는 조용했던 마을이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날을 꿈꿔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향촌 관광산업을 끌어올리고 촌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더 큰 그림을 그려가는 중입니다. 네,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은 첨단 기술과 전통의 용합으로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며 변경마을에 청춘의 열정을 새기고 있습니다.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 세대를 아우르는 협력의 힘,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향촌진흥의 길임을 북궁천의 청춘 이야기가 힘차게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면에 불과합니다. 2025년에 들어 령정시는 변경 향촌의 실정에 입각해 산업발전, 농업 품질을 지고 특색 육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항목 건설 추진, 농업 산업 심화, 특색 산업 강화 등 조치를 통해 향촌진흥 활성화의 내생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5년 령정시는 세계 변경 향진을 중심으로 민속 관광, 의류 방직, 소사유, 식품 가공 등 42개의 산업을 추진했는데 그중 문화관광 관련 프로젝트가 20개에 달합니다. 북궁천에서는 기업 유치를 통해 수천만 원을 투자하여 33동의 조선족 100년 가옥에 대해 보호성 개발을 실시함으로써 민박, 체험, 건강 요양을 일체화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오래된 가옥이 현대문화 관광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도록 했습니다. 네, 또한 농업의 주춧돌 역할이 지속적으로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령정시는 우수한 품종과 농법을 보급하고 디지털 촌 건설을 추진함과 얼로 선도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모델을 통해 2000여 농가가 원재료 재배와 양식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농가당 연간 평균 12,000원의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네, 특색산업의 활발한 번영 발전은 변경지역 여러 민족 군중들의 공동부유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더욱이는 함께 노력하고 함께 번영한다는 목표를 실감나게 하고 손이 잡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황금길이 열리고 보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특산품이 나가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삼합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경제적 공동변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촌진흥의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더 큰 변화를 위한 기반이 착실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손홍범님의 글 꽃의 마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온 우주의 언어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드는 이 동작 하나에 생명의 모든 진리가 스밉니다. 봄이 오면 언덕의 제비꽃은 보라색

물을 내밀어 땅 속의 비밀을 속삭입니다. 이른 봄에 피어난 진달래는 추운 겨울을 견디며 움츠렸던 시간들을 주홍빛 꽃잎 하나하나에 새겨놓습니다. 나는 그런 꽃들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꽃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터치오는 것이 꽃의 리치임을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꽃의 속성에 따라서 꼭 피어나리라는 리치를 말입니다. 장미는 가지로 자신을 지키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향을 내어줍니다. 상처와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삶의 비밀을 증언합니다. 민들레는 바람만 오면 머리카락을 흩뿌리며 세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떠남과 흩어짐이 곧 생명의 확장임을 가르쳐주는 불꽃 철학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꽃처럼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햇살이 강하면 꽃잎은 오므리고 비가 내리면 잎사귀로 자신을 감싸던 꽃들의 지혜를 떠올립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도 교만하지 않게, 가장 애로울 때도 자신을 잃지 않게 꽃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꽃집 앞에서 화분을 들여다보던 날이 있었습니다. 한 송이 작은 백합이 요리병 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꽃의 마음이란 결국 있는 그대로의 용기임을, 뿌리 내릴 흙도 기댈 나무도 없이 오직 물만으로 피어난 그 꽃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피어나는 것이 생명의 본질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꽃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비에 젖어도 바람에 흔들려도 오직 피는 일에만 집중하는 존재. 꽃은 지지 않습니다. 시들면 그곳으로 끝일 뿐입니다. 지는 법을 모르기에 오직 피어남으로서 승리하는 생명. 우리가 꽃한테서 배워야 할 것은 아마도 이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오집은 꽃들은 오늘은 이미 시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꽃이 피었던 순간의 아름다움은 바람에 실려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꽃의 마음이란 결국 덧없는 시간 속에서 영원을 피워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화단의 꽃들을 봅니다. 조용히 봉오리를 터뜨리는 식물의 기석 앞에서 모든 말은 잠깁니다. 꽃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흙과 햇빛과 바람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일 것입니다. 말없이 피어났다가 쓰러지는 그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저 피어날 뿐인 아름다움, 그 무심의 깊이를 인간은 영원히 쫓아갈 테니 말입니다. 장막으로 내리는 빗줄기 사이로 수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랏빛 꽃송이들이 무거운 빛을 머금고도 고개를 틀었다 숙였다 합니다. 그것은 비에 젖어 무너질 듯 하지만 오히려 각각의 물방울을 반짝이는 보석으로 삼아 한층 더 찬란해졌습니다. 꽃은 자신을 적시어 내리는 것마저도 아름다움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압니다. 어느 가을날 공원 벤치에 앉아 단풍 드는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잎들도 꽃과 마찬가지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색으로 노래하며 마지막 발걸음을 화려한 춤사위로 장식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들 때도 곱게 시드는 꽃처럼 내 인생도 마무리하렴. 겨울철 화원에선 한적한 오후, 얼음 사이로 피어난 동백꽃을 보았습니다. 추위를 뚫고 타오르는 불꽃 같은 불금이 백설을 배경으로 더 강렬했습니다. 꽃은 계절이 내민 시련조차 자신의 색깔로 물들일 줄 아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꽃을 두고 불굴이란 수식어를 붙이지만 정자꽃은 아무런 이름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날 뿐이니까요. 딸이 들에서 뜯어온 이름 모를 들꽃 한 줌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하얀 요리컵에 담긴 그 작은 꽃들은 다음날 아침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미세한 꽃향이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돋없는 생명이 남긴 향기, 그것은 꽃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름다움은 영원할 필요가 없어. 단 한 번 빛나면 충분히 영원해지니까. 나는 여전히 꽃에게서 배웁니다. 땅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비에 젖어도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살 뿐입니다. 꽃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피워내는 일입니다. 인간이 쫓아야 할 무심이란 아마도 그런 것일 겁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플루스된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의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도려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0: 많은 말이네요. 공룡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1: 공룡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증제 꼭 기억해 주세요.
0: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좋아할 호, 꾀할 모, 없을 무, 정할 결, 호모 무결, 허모 우주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모략을 좋아하나 결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동한의 곽가는 어려서부터 총명이 뛰어났고 나이가 들자 시국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곽가는 한나라의 전국이 위기에 처하고 천하가 곧 혼란에 빠질 것을 알고 고향에서 이름을 숨기며 살면서 사서와 병서를 읽고 뜻이 있는 호골들과 사귀었습니다. 당초에 그는 원소를 찾아가 자신의 뜻을 펼치려 했으나 원소를 만나본 후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원소가 사람을 시켜 문을 나서는 곽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주공을 만나신 인상이 어떠하신지요? 곽가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주공은 옛사람들이 레이로 재능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식만 답습할 뿐 인재를 등용하는 요령은 모릅니다. 하려고 하는 일은 두서가 없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모르지요. 일마다 각가지 계책을 생각하나 결단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전하를 도모하고 배왕의 업적을 쌓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네, 말을 마친 곽가는 원소의 본거지를 떠나 조조를 찾아갔습니다. 네, 고사성어 호모무결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종국 건설을 추진하며 고품질 발전에 새 엔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0: 왕혼영이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1: 광서 짱족 자치구와 절강성이 현재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정체적 사고방식과 목표, 임무, 종단 조치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0: 일본 평화단체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위험한 움직임에 항의했습니다.
1: 뉴스 여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석금형 정석에는 디지털 중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데이터를 핵심 요소로 하는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며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 우리나라 디지털 기반 시설은 빠른 도약과 승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점 분야의 디지털화 전환은 부단히 심화되고

신기술이 낳은 신산업, 신업태, 신모식은 속출하며 고품질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지령만으로 로봇이 요연하게 노래를 시작하고 회의 참가자들에게 안내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회 디지털 중국 건설 정상회의 디지털 자원봉사 로봇인 봉락입니다. 이번 정상회에서 다양한 전 장면 지능형 로봇들이 각 전시구에서 활약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접대하며 붓글씨를 쓰는 등 많은 임무를 능란하게 해냈습니다. 참가 기업 직원 리호 씨는 전시한 네 가지 체화 지능형 로봇은 8개 업종의 체화 장면에 적용될 수 있고 기본 모델 구조부터 상위의 다중 방식 감지 융합과 운용 제어 알고리즘 강화 학습 등 일련의 기술 요소까지 모여 전주기적 기술 구조를 구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로봇이 다양한 장면에 빠르게 통합되면서 디지털 중국 건설의 활기찬 생명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첫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개막식에서 습금형 총석에는 각국은 새 라운드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기회를 포착하고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나노 기술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 새로운 업태와 모델을 공동 창출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총석이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오늘날 중국은 디지털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규저성 귀한 슈퍼컴퓨팅 센터에서 소부가 고속으로 운행되면서 컴퓨팅 파워를 각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규저성 컴퓨팅 파워 쿠폰 정책이 3.0 버전으로 승격해 전국 컴퓨팅 서비스 사용 기업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줄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모델 서비스와 언어 소재 구매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능형 컴퓨팅 서비스와 데이터 거래 등 지원율을 3%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규주성 빅데이터 발전관리국 장량 보급장은 컴퓨팅 파워 쿠폰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규주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도록 요도하고 컴퓨팅 인프라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도록 격려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인공지능 관련 생태계가 규제에서 번창하도록 확보하고 전체 빅데이터 산업이 더 큰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도록 추진했습니다. 2026년에 여러 지역은 동부데이터 서부처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전국을 통합하는 컴퓨팅 파워 네트워크를 다그쳐 구축했습니다. 내몽골 울란 자부에서 전국 최초의 데이터 센터 녹색 전력 직접 연결과 저장 통합화 프로젝트가 이미 전력망에 이어져 전력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2단계가 곧 착공되고 연말에 송전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모 데이터 그룹 요한 회사 총재조리 왕단단에 따르면 2단계 프로젝트를 가동한 후 연간 발전량이 9억도에 달해 컴퓨팅 파워의 녹색 전기 사용률을 더 향상시키고 현재 녹색 전력 소비를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에 따라 전원을 결정하고 전원과 부하가 상호작용하는 컴퓨팅 전력 협력 발전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사회는 디지털화와 지능화로 전환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전국 5세대 통신 기지국 총수는 495만 8천 개, 국민경제 97개 대분류 중 91개 대분류가 5세대 통신과 기가비트 광대역망에 통합되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발전사 사존사장은 의료 분야에서 5세대 통신 응용이 병원 전 응급처치, 병원 내 응급실, 입원치료, 퇴원 후 재활의 전 과정을 커버했으며 500여 개 3급 갑등 병원에서 확대 보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5세대 통신 응용은 수업, 시험, 평가, 학교, 교육 관리 등 전 과정을 커버했으며 근 3천 개 중소학교와 직업학교, 대학 교육 등 교육기관이 5세대 통신을 배치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는 서로 마주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광동성 광주에 있는 한 섬유 산업 인터넷 기업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 옷감을 정보화하고 라벨화한 이후 원단 대조 로봇을 통해 효율적인 디지털화 식별을 진행함으로써 제조업체가 필요한 옷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기업 브랜드 홍보 담당자 주원교에 따르면 회사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디자인 시스템은 디자이너가 디자인 도면을 입력하면 의류 스타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그리고 꽃무늬 생성, 가상 모델, 장면 적응 등 기능을 통해 인공지능 능력을 의료 산업 사슬의 핵심 고리에 깊이 접목시켜 현재 의료 디자인 효율을 9배나 향상시켰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디지털 지능화 성과가 수많은 가정의 혜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 자원이 확장되고 질이 향상되었으며 국가지능교육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반복적인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성급 행정허가사항의 90% 이상이 손가락만 움직여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차 5년 발전 목표에 착안해 올해 우리나라는 지능형 경제의 새로운 형태를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상용화와 대규모 적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 데이터국 정책계획사 책임자 란첩은 초대규모 지능형 컴퓨팅 클러스터, 컴퓨팅 전력협력 등 새로운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개방과 공유,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 데이터 통합시장을 다그쳐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데이터 소유권 등록 제도를 확립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데이터 요소 곱하기 행동을 심화해 디지털 중국 건설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조사인 왕혼행이 6일 북경에서 방글라데시 외무장관 칼리를 접견했습니다. 왕혼행 정협조석은 2016년 습금평 주석이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역사적 국빈 방문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평화공존 5항 원칙을 토대로 방글라데시와의 친선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고위층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지지를 확고히 하고 제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양국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깊이 있게 추진해 양국 이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중국 전국정협은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칼릴 외무장관은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진정한 벗이며 방글라데시는 시종 중국을 선차적 외교 방향으로 삼고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2758호 결의는 이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의 국가 통일을 단호히 지지합니다. 그리고 양국 간 역사적 친선을 전승하고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왕동봉 등이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광서 장족 자치구가 절강성이 최근 15차 5개년 전망 계획에 좋은 출발을 둘러싸고 각기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총체적 사고방식과 목표, 임무, 중대한 조치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단계는 광서 장족 자치구가 높은 수준의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광서는 경제발전, 개방발전, 혁신발전, 민생복지 등 6개 면의 25개 주요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그중 지역생산총액에서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가 점하는 비중, 지역생산총액에서 제조부가가치가 점하는 비중 등 지표 설정은 광서장족자치구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발전의 질과 효익을 더욱 중시함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광서장족자치구 위도 주석은 습금형 종속의 발전 전략과 계획에 관한 중요한 논술 그리고 광서 사업에 대한 중요한 요구를 근본 준칙으로 삼고 기반을 다지고 후속 동력을 육성하며 장기적 리익을 도모하는 일련의 임무와 조치를 제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경제발전에서 가치혁신, 록색의 함량을 더욱 중시하고 아시안과의 경제무역협력을 갈증 심화하며 광서의 지리적 우세를 발전 우세로 다그쳐 전환시킬 것입니다. 향후 5년간 광서장족자치구는 전환 승격과 AI 활용을 견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개혁 선행과 효율 제고를 견제하고 해양 경제를 힘써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서부 6개 신통로를 높은 수준으로 공동 건설하고 평륙 운하 경제대를 집중 육성하며 신흥의 도시화와 향촌 전면 지능을 추진할 것입니다. 생태 우선과 록색 발전을 견제하고 아름다운 광서를 건설하며 민족 단결, 사회 안정, 변방 안정을 수호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광서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절강성은 고품질 발전으로 공동 보유 시범구 건설에서 결정적 진전을 거두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생동한 사례를 솔선에 실천하는 총적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발전이라는 선차적 과학과 혁신 선도의 핵심 지위, 개혁 심화와 고수준, 대외 개방 확대 등 6대 특징을 중심으로 혁신 체계의 전반 효능을 강화하고 절강의 특색 현대화 산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모든 산업과 업종을 지원하고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등 16개 면의 중점 조치를 배치했습니다. 절강성 류첩 성장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88 전략을 참답게 실천하며 고품질 발전으로 공동 보유 시범구 건설이라는 핵심 임무를 둘러싸고 실속 있게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앞장에 나서서 절강성 경제가 계속 새롭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입니다. 전국 대국을 위해 더 많이 기여하고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할 것입니다. 2030년에 이르러 절강성은 경제실력, 과학기술실력, 종합경쟁력을 크게 제고하고 인구당 지역생산총액을 발달경제체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며 혁신절강, 고에너지의 개방강성, 고수준 문화강성, 도시와 농촌 일체화 융합과 고품질 발전, 고수준 생태성, 관리 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 등 6개 면에서 중대한 돌파를 이루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 올해 올절 연휴 기간 전국 교통 이용자 수가 15억 1,700만 명에 달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5.1절 연휴 기간 사회 전체 지역 간 인원 이동량은 15억 1,700만 명으로 2025년 동기 대비 3.49% 증가했습니다. 철도 분야에서는 연인수로 총 1억 637만 7천 명의 여객을 운송하고 하루 평균 운송량은 연인수로 2,127만 5,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 열차 운행이 관광객들의 이동 선택지를 더 풍부하게 했습니다. 연휴 기간 국가철도 할빈국은 할빈에서 장백산, 영길, 야벌리 등 방향으로 가는 문화관광 전용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할빈철도 국제리행사 로사명 리사장은 서비스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하고 특색 있는 식사와 편안한 숙박을 정성껏 준비하며 모든 서비스 단계를 세분화하여 관광객들이 여정 내내 귀한 손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도로 이용자 수는 13억 9,100만 명을 넘어서 전체의 91%를 차지했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신에너지 차량 통행량은 약 1,54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많은 휴게소가 직접 인기 명소나 문화관광 소극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복건성 전주의 복건 고속도로 역판 휴게소에서는 전통 꼭두각시 인형극이 번갈아 공연되어 많은 자가용 관광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에 나섰습니다. 관광객 장미미 씨는 휴게소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멋진 무형문화유산 인형극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전국 민항은 누적 1,054만 명의 여객을 운송했으며 하루 평균 운송량은 211만 명에 달했습니다. 항공편 정시 운항률은 97.2%로 전년 동기 대비 7.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북경, 상해, 광주, 심수 등 각 대형 공항에 인파가 몰리는 것 외에도 많은 중소도시의 중소형 공항도 여객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료닝선 공항그룹 금주만 공항체극강 부총경리는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강화하고 터미널 내 여러 지점에 금주 지역 특색을 가진 문화창의 상점과 오래된 상호의 음식점을 배치하여 승객들이 대기 과정에서 금주의 역사적 매력과 도시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끼게 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이민관리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5.1절 연휴 기간 전국 국경검사기관은 총 1,127만 9천 명의 국내외 인원의 출입국을 보장했으며 지난해 5.1절 연휴 대비해서 3.5% 증가했고 외국인의 입출국은 125.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습니다. 해구 미란 출입경 국경검사소 제6근무대 장우위 대상은 무비자 정책의 혜택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국제 항로가 밀집 개통되며 입국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 전 세계 여객들이 한결 더 편하게 중국을 오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 연휴 기간 소비 관련 업종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습니다. 은행 카드 결제 네트워크와 온라인 결제 네트워크가 처리한 지급 거래는 지난해 올 연휴 대비 23.45% 증가한 총 289억 3,700만 건, 금액은 2.74% 증가한 7조 8,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휴 소비 시장의 활력이 넘치면서 중국 경제의 강한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안위성 황산 서편 휘조 고성에서는 고풍스러운 몰입식 연극이 멋지게 상연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무대의 경계를 깨고 고정된 관람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관광객들이 고성을 거닐며 고성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현지 특색 문화를 가까이에서 리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장 관중 장철 씨는 공연장에 들어서자마자 크게 놀랐다며 조명 효과가 특히 좋았고 짙은 안위 특색이 곤충물 운치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올 연휴 기간 관광 소비 시장이 활발했으며 관광 유람과 오락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외식과 숙박 소비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으며 많은 지역에서 특색 있는 외식 활동을 내세워 외식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한편 다원화된 서비스와 특색 체험을 융합한 민박 서비스도 올해 올 연휴 기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복권 장평 남양진에서는 현지 민박업체들이 이번 연휴 기간 우선 생태 환경과 수선차 문화 특색을 바탕으로 료객량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현지 한 민박업체 책임자 뢰료홍 씨는 손님들이 오면 차를 따고 차를 만들며 차를 포장하는 등 체험을 할 수 있고 모형 문화유산 수선차 제작 기술의 전 과정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수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올 연휴 기간 오프라인 소비 장면도 지속적으로 최적화돼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 백원봉 교수는 장면식, 체험식 소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매장이 소비 장면을 최적화하고 수요 경험을 개선하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상승하도록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0: 중국 유인 우주공장 판공실에 따르면 천주구호 화물 우주선이 북경 시간으로 2026년 5월 7일 7시 49분 통지된 상태로 대기권에 재진입했으며 우주선의 소량 잔해는 예상된 안전해역에 떨어졌습니다. 천주구호 화물선은 2025년 7월 15일 문창우주발사센터에서 발사돼 궤도에 진입했으며 우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들의 궤도 체류 소모품과 추진제, 응용실험, 시험장치 등 물자를 운반했습니다.
1: 6일 기준 호남성 류양시 복죽공장 폭발사고 현장에서 5차례 전면수색 구조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부문은 현장에 잔류한 화약을 이송 중이며 비해 건물의 응급조치, 보수

0: 가구와 비교적 심각한 안전 위험이 있는 다섯 가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진대천 교수는 거주자들은 이미 집에서 나와 대피했고 그들이 가능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재 주택 구조 손상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뉴스입니다.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우리나라 전 업종의 대외 직접 투자액이 동기 대비 5.4% 성장한 3,09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중 대외 도급 공정 업무 영업액이 동기 대비 5.7% 성장한 2,59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0: 올 5.1절 연휴 기간 각지 도시 공원이 맞이한 관광객 수는 연인 수로 2억 1,2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연휴 기간 공원에서 개최한 문화활동과 장터는 만차, 견인한 소비액은 68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1: 5.1절 연휴 기간 해구 세관이 감독 관리한 리선 면세 쇼핑 금액은 동기 대비 10.4% 증가한 5억 5,400만 원, 쇼핑 인원 수는 동기 대비 7.4% 증가한 연인 수로 8만 4,600명, 쇼핑 건수는 동기 대비 3.8% 증가한 44만 1,700건이었습니다. 이같이 리선 면세 정책의 흡인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0: 국가 데이터국의 지도하에 상해시가 6일 국가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협력 종합 시범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시범 사업은 6개 영역과 17개 구체적 임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2030년을 목표로 시설 선도, 규칙 상호 인정, 담체 동력 부여, 장면 융합을 아우르는 글로벌 데이터 협력 신체계를 힘써 구축할 것입니다.
1: 일본 평화단체가 6일 도쿄에서 집회를 열고 비핵 3원칙 타파, 살상성 무기 수출 규제 해제,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와 불만을 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집회 참가한 민중들은 헌법 재구조 개정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한편 군비 확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일본 정부가 헌법의 평화적 리념을 준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는 핵을 제조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자유롭게 수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이는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전쟁을 반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일본 헌법은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헌법 개정과 군비 확장을 시도하는 일본의 움직임을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면 일본은 전쟁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한 중국의 무관세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5월 1일부터 53개 아프리카 수교 국가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모든 아프리카 수교 국가와 수교한 모든 미발달국에 대해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무관세 대우를 주는 세계 최초의 주요 경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 인사들은 세계 경제 부진, 무역 보호주의 대두, 지정학적 충돌 위기가 얽혀있는 시점에서 무관세는 중국이 주동적으로 일방적 개방을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아프리카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무역 공업 경쟁부는 이를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무관세 조치가 남아프리카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현재 생산품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산품과 공업품, 정밀 가공제품의 시장 진출과 개척을 위해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공업 발전, 취업 창출, 수출 지향성 성장과 같은 국가 목표를 지원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무역 공업경쟁부

0: 파스크 타오 부장은 모간세 조치는 강력한 쌍무 관계 구현이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에 기회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남아프리카의 다원화 경제 전략과 상호 보완을 형성해 남아프리카 경제의 강인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공고 브라자빌 속보는 롬펭에서 중국의 모관세 조치는 신시대 전천후적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실제적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관세 조치는 현지 농업 전행을 추진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공고에 투자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고 무역과 생산을 료회하는 조문 인재를 양성하도록 기술 이전을 진행해 공고 공화국의 발전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놓았습니다. 나미비아는 중국 고급 소고기 시장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 용료회사 림시수석집행관인 알베르투스 오차무부는 중국의 모관세 조치는 나미비아 고부가가치 농산품의 중국 수출에 귀한 창구를 열어주었다고 표했습니다. 속에에 따르면 세계 고급 소고기 시장에서 명성이 자자한 나미비아는 자연 방목, 풀사료, 훌륭한 동물복지 기준으로 요명합니다. 오차무부는 모관세 조치는 무역과 통관 절차를 갈증 최적화해 보다 더 자유롭고 유연한 환경에서 소고기를 비롯한 현지 농산품의 수출량을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감귤 가공 업무에 능한 이집트 마글레비 농업회사는 수출 고봉기 때 감귤 제품 중 4분의 1을 중국에 수출합니다. 회사 수출 경리 아브라함 판너는 중국 시장의 가치는 규모뿐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포장, 냉동 물류, 감독 관리 등에 관한 중국의 표준과 규범은 이집트 수출업자의 생산 표준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요조하다고 표했습니다. 가나 싱크탱크 전문가 조나스 아팅 게두이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의 농업, 광업, 공업 가치 사슬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거대한 수요는 코코아, 시오버터, 목재, 광물 등을 운영하는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실리를 가져다주고 규모 경제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노리도록 했습니다. 한편 매출과 산량, 수익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 비용도 절감시켰습니다. 가나 재무부 재정관리 고급 정책 고문인 세미월 니노이아자는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공업화를 추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구와 교통 운수 계통의 운행을 격상시키고 통관 효율을 제고하며 물류 원가를 낮추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나의 공장을 설립하고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각국 기업을 흡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한 중국의 모관세 조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강설이었습니다.
1: 심층 보도.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학습 시간 코너에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여러 민권 기구가 발표한 미국 관광주의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그 어떤 세력이든 일본 침략 행위를 함부로 뒤집으려 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다시 오를 것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 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오늘은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난관을 극복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가꾸어 가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제76회 유엔 총회 일반 토론에서 한 연설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은 발전 도상국의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30억 달러의 국제 원조를 추가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반드시 단결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상생의 국제관계 리념을 실천해야 합니다. 평화와 발전의 세계는 각이한 형태의 문명을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대화로 나아가는 다양한 길을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는 어느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 가국 인민의 권리입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발전은 외부의 군사 개입과 이른바 민주적 개조가 심각한 후환을 남기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발전, 공평과 정의, 민주와 자유라는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대대적으로 고양하며 소집단과 제로섬 게임을 배제해야 합니다. 나라 사이에는 국은 항상 세계 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 공공재의 제공자로서 새로운 발전을 통해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반드시 글로벌 운영을 보완하고 진정한 다각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세계는 오직 하나의 체계, 즉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 오직 하나의 질서, 즉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 오직 하나의 규칙, 즉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 존재합니다. 유엔은 진정한 다각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각국이 함께 보편적 안전을 수호하고 발전 성과를 공유하며 세계의 운명을 장악하는 데서의 핵심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 질서를 안정시키고 국제 사무에서 광범한 발전 도상국의 대표성과 담론권을 제고하는 데 진역하며 국제 관계의 민주화와 법치화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안보와 발전, 인권 등 3대 분야의 사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공동의제를 제정하며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취하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다각주의에 대한 각 당사자의 약속을 실제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이장님, 세계는 또다시 역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나는 인류의 평화와 발전, 진보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함께 세계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하면서 보다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미국 민권기구가 발표한 미국 관광주의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석과 설명.

2026년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민권기구 소식계가 미국 관광주의보를 발표하고 월드컵 관람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외국 축구팬, 선수, 기자 등에게 구금, 추방, 인종차별, SNS 검사, 전자기기 수색 등 위험 부담에 직면할 수 있고 특히 이민자와 소수인종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타국 축구 팬에서 세계 각국의 국민을 하나로 단합하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는 미국의 혹독한 정책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한 차례 위험 부담이 높은 관광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경고는 갈수록 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미국의 자세를 반영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온갖 수를 써서 세계를 선별하라 하자 세계는 능동적으로 미국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관광여행 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와 소비액이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학술적 매력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올 7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할 예정인 국제수학자 대회는 각국 수학자 2,000명 이상의 연명 제지를 받았습니다. 각국 수학자들은 미국에서 개최하는 대회를 소집하는 결정을 재차 고려할 것을 국제수학연맹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결코 학술 논쟁이 아니며 최근 고삐를 조이는 미국의 비자 정책, 강경한 이민 단속, 빈번한 대외 군사 행동, 그리고 이로 인해 누적한 막대한 안전과 도덕적 위험 부담입니다. 1년 전 카나다 대학 교수협회는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미국 방문을 피할 것을 회원들에게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지식의 다국 간 교류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리선과 지식의 국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으며 연구실 문을 특정한 여권 소지자에게 개방하지 않는

정책 교수 캐롤린 바그너는 미국 연구 시스템이 오랫동안 의존해온 개방성과 매력이 약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본래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연구비, 개방적 환경을 따라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신뢰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연성 실력의 하락을 초래합니다. 영국 컨설팅 기업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6년 글로벌 연성 환경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우선 정책은 국제사회에 강한 불만을 촉발했으며 명성이라는 핵심 연성 실력 지표 순위에서 미국이 11위나 하락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감히 찾지 않고 국제학자가 가기를 끓이며 각국 소비자들은 외면하고 심지어 일부 미국인들까지도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 국무성 차관 토머스 핀가의 말처럼 미국의 연성 실력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민자를 폭력으로 추방하고 학생 비자를 거부하며 관세로 수입을 억제할 때 신뢰, 교류, 협력은 차단될 것이고 세계로 하여금 우선을 내세운 패권의 본질을 똑똑히 보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어떤 세력이든 일본 침략 행위를 함부로 뒤집으려 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다시 오를 것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80년 전 도쿄 재판에 참석한 중국 법관 메어오는 지나간 고통을 잊으면 미래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80년이 지난 오늘 일본 신군 국주회가 재차 부활하면서 도쿄 재판의 역사적 가치와 현실적 의미를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1946년 5월 3일

도쿄 일본 육군 사관학교 강당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범행을 저지른 일본 A급 전범에 대해 집단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니른베르크 재판에 이어 인류 사상 또 한 번 진행한 대규모 국제전쟁 범죄 재판이었습니다. 2년 6개월에 걸쳐 11개 나라의 법관과 검찰관들이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을 전면 청산하고 법적 책임을 따지었습니다. 중국 법관 레어오, 검사관 형철준 등은 간고한 결론 끝에 철저한 증거로 일본 전범이 범한 죄행을 입증함으로써 세계 반파쇼전쟁 동방주전장이자 주요 승전국인 중국의 존엄을 수호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피고 25명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중 도조 히데키, 마쓰이 이와네 등 7명을 교수형에 언도하면서 일본 군국주의는 역사의 수치라는 기둥에 박혔습니다. 80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정세는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부정하는 그릇될 역사관과 일본 신형 군국주의가 실질적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는 근간의 일련의 기념 행사를 진행해 도쿄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역사적 결론에서 볼 때 도쿄 재판은 방대한 철증과 엄격한 법률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전쟁과 국제법 위반 행위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의를 절대 모욕해서는 안 되고 역사적 진실은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도쿄 재판 기간 진행한 법정 재판은 818차, 출석한 증인은 419명, 제출한 증거는 4,336건, 남긴 재판 기록은 48,000여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도쿄 재판은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죄악을 전면적으로 폭로했습니다. 그중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 범죄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전반 재판 내용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도쿄 재판 국제검찰국 성원인 데이비드 넬슨 서튼이 남긴 귀중한 기록물 18세트를 일본 침략군 남경대학살 조난 동포기념관에 수장하면서 일본군 만행의 철증을 더욱 다졌습니다. 그러나 냉전 발발 등 원인으로 일본 군국주의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해 역사적 유감을 남겼습니다. 많은 전범이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일부 전범은 석방 후 다시 정계에 복귀하면서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자양분을 제공했습니다. 1978년 A급 전범 14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하면서 귀신 참배 행위는 일본 우익 세력이 침략사를 부정하는 큰 정치쇼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현 수상 다카이치 사나에의 언행은 악랄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남경대학살을 여러 차례 부정하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야스쿠니 신사를 10여 차 참배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최근의 수상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재물과 제사비를 내 국내외에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귀신 참배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본 정치인들의 행위는 역사의 굴레를 벗어나 전쟁 책임이라는 짐을 덜고 군국주의에 혼을 불어넣으며 일본을 이른바 정상 국가로 다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도쿄 재판의 정의로운 판결을 되새기는 것은 일본 우익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역사적 정의는 부정할 수 없으며 법적 효력은 그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드넓은 역사적 견지에서 보면 도쿄 재판은 까이라 선언, 포츠담 공고 규정에 대한 구체적 집행이며 승전국과 피해자의 집단적 의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유지하며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법적,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도쿄 재판의 역사적 결론을 절대 뜯어 고쳐서는 안 되고 전후 국제 질서의 초석을 함부로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80년이 지난 오늘 일본 신형 군국주의의 무모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력하게 맞서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침략 행위를 함부로 뒤집으려 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다시 오를 것입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용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둔 두 마을이 다리를 짓는 두 목수가 있었습니다. 한 목수는 사람들이 건너기에 적당히 튼튼한 나무 다리를 지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효율성을 칭송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목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홍수를 대비해야 한다며 거대한 화강암을 깎고 튼튼한 집안을 다지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를 미련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적당히 조마하게 언제 그런 홍수가 온다고. 세월이 흘러 평온하던 하늘이 뒤집혔습니다. 전례 없던 폭우가 쏟아졌고 계곡물은 오마하게 불어났습니다. 그 물살에 적당히 지어진 나무 다리는 흔적도 없이 또 내려갔습니다. 오직 미련하다고 손가락질받던 그 목수의 돌다리 말이 거센 물살 속에서 정적을 지키고 서 있었을 뿐입니다. 네, 세상에는 적당한 노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온할 때는 모두가 비슷해 보이지만 운명의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우리를 구원하는 건 남들만큼 했던 적당함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았던 그 1%의 집요함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손홍범님의 글 꽃의 마음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호모 목열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교 자본 높은 수준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완화와 규제의 변증법적 통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정부 기능과 기업 기능의 분리, 정부의 공공관리 기능과 고교 자산 출자인 기능의 분리를 견지하고 제재 및 기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기업 법인의 재산권과 경영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호하며 완화해야 할 것은 확실히 완화하여 국유기업이 활기 넘치도록 하고 국유기업의 혁신 잠재력과 창조 잠재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유 자산 류실 방지 최저선을 굳게 지키고 규제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규제하여 국유 자산의 가치 보전 및 정식 책임을 구체화하고 국유 자산 류실 방지 제도를 완비하며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이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하도록 인도하여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 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중점 과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0: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합니다. 자각적으로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개혁을 중대한 책임으로 삼아 고교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며 못박기 정신으로 관철 실시를 강화하여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교 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교무화를 추진하여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주요 책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고 고교 기업 주요 책무 동적 관리 방법을 재정 보완하며 료형별 고교 기업의 기능을 한층 더 보명해야 하고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료형별로 감독 관리하며 동적으로 조정하고 령활하게 수고나는 관리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교 기업 투자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투자 금지 목록을 보완하며 투자 후 평가 제도를 구축하여 일부 고교 기업들이 맹목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이를 벌이는 경향을 단호히 억제시켜야 합니다. 고교 경제의 구도 최적화와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고교 경제 중대 생산력 분포를 동일적으로 배치하며 고교 자본 투자의 중점 분야와 방향을 명확히 하여 고교 자본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과 관건적 분야에 집중되고 공공 서비스 분야, 응급 능력 건설 분야, 공익성 분야 등 국가 경제 및 인민 생활에 관계되는 분야에 집중되며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신흥 산업에 집중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고교 자본의 합리적인 료동 기제를 완비하고 전략적 재편성과 조문화한 통합을 동일적으로 추진하며 기존량의 구조와 증가량의 투입 방향을 서둘러 조정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의 난관 돌파와 전망성과 전략성을 띈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입 배치를 강화하며 의료위생, 건강양로, 재해방지 및 피해 감소, 응급보장 등 민생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가하고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보장 역할을 강화하며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고교자본투자회사와 고교자본운영회사의 개혁을 심화하고 고교자본의 투자배치, 통합운영, 진출 및 퇴출의 전문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며 고교자본투자회사의 산업투자 기능과 고교자본운용회사의 자본운용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고 기존 자산의 활성화와 저효율 자산 및 모효 자산 처리를 촉진하여 장기성 자본, 인내성 자본, 전략성 자본의 역할을 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교자본경영예산 및 실적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 수행과 기본 민생에 대한 재력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료별 개혁, 료별 고과, 료별 채산을 한층 더 심화해야 합니다. 고교기업 료별 고과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목적성이 뚜렷한 맞춤형 고과 지표를 설치하여 업종별 고과 정책과 기업별 고과 정책을 탐색 실시하여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구현하고 국가의 전략적 선도와 전략적 요구를 충분히 구현하며 공통성 정량 지표와 개별성 차별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충분히 구현해야 합니다. 고교기업에 대한 전략적 사명 수행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정량화가 가능한 고교기업 기능 및 가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고교기업의 전략적 사명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고교 경제 증가 가치 재산제를 실행하여 국민 경제 구조 조정의 결책 기반을 튼튼히 다져합니다. 에너지, 철도, 전신, 수리, 공공사업 등 업종에서 자연 독점 부분의 독립 운용 개혁과 경쟁성 부분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공공 자원 배분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감독 관리 체제 기제를 완비해야 합니다. 고교 기업의 독창적 혁신을 추진하는 제도적 배치를 완비해야 합니다. 신흥의 거국 체제 우세를 발휘시키고 고교 기업이 더 넓은 범위,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심층적으로 국가 혁신 체계에 융합하고 국가 중점 연구 개발 계획, 중대 과학 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담당하며 국가 과학 기술 난관 돌파 임무 수행을 주도하거나 또는 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지원하며 프로젝트, 기지, 인재, 자금의 일체화 배치를 강화하고 혁신 요소가 기업으로 집중되도록 촉진하여 국유기업이 진정으로 독창적 기술혁신결제, 연구개발 투입, 과학연구조직, 성과상용화의 중요한 주체가 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력 실시 8년내 용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지난 8년간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진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병경의 작은 마을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에서 울려 퍼지는 향촌 진흥의 생생한 노래 제2장을 펼쳐봅니다. 불을 이루려면 먼저 길부터 닦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향촌을 진흥시키려면 산업발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용정시와 삼합진은 지331 병경관광대회 통로의 건설과 개통이라는 국가적 기회를 신속히 포착하여 도로 중심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331 병경관광대회 통로의 승격은 마치 병경마을 삼합진의 핵심 연결고리를 열어준 듯합니다. 이 도로는 병경 지역의 대외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삼합진과 같은 병경마을이 주요 교통망에 더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인구 유입과 물류 효율성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견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격된 도로는 병경 관광 개발의 황금 통로로 부상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길이 관광을 이끌고 관광이 산업을 부양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은 문화와 관광의 융합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총 투자액이 500만 원인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삼합진에서는 고목 명부를 보호하고 가장 아름다운 변경선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열왕구루의 근 100년 되는 황량 고목을 중심으로 부지면적 6,009평방미터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설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행객 서비스 센터, 컨테이너 전시관, 실외 휴게 공간, 목재 잔도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변경의 풍경과 생태적 우세를 완벽하게 조화시킬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30일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고목역참은 개업과 동시에 G331 변경 자가운전 여행의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했습니다. 고목역참 커피숍은 목가적인 시골 풍경과 도회적인 이미지가 어우러진 경관으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커피숍 안에서는 조선족 전통 요소와 커피 문화의 융합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 커피와 송이버섯 커피 등 특색 있는 독창적인 제품을 여행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커피숍을 포함한 휴식 공간, 2층에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제로 한 민속문화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시관은 연변 지역의 민속 풍경, 농특산물과 변경 수호 사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중소학교와 당원 간부들의 애국주의 교양 체험 활동장으로도 활용됩니다.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은 실외 나무 아래 커피 공간과 옥상 커피, 원탁 커피 공간을 갖추고 실내에는 문화창의 제품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참은 국문, 망강각 등 주요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변경 관광 로선을 형성했으며 G331 국도를 이용하는 자가운전 여행객들에게 휴식과 명소 문화, 방문 체험을 겸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2년생 곽우근은 대원 공업대학을 졸업한 후 삼합에 온 서부교획 대학생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는 1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역참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손님 접대와 캠핑장 관리를 병행하는 동시에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8개 성에서 모인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각자 황양나무 한 그루씩 맡으며 변경의 뿌리를 내리고 변경을 수호하며 변경 지역 발전에 청춘의 힘을 보태겠다는 결심을 안고 있습니다. 곽우걸은 마음이 맞는 대학생 봉사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기층에서 단련하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산서성 출신인 그는 연변에 남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네, 기층에서 단련하는 지금의 일상이 정말 소중합니다. 국가의 서부교획 정책 덕분에 뜻이 맞는 동년배들과 함께 창업을 하며 경영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대학교를 갓 졸업했을 때보다 지금이 세상을 보는 시각과 생각의 폭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진심어린 소회를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겨울철에는 수도 공사가 보완 단계에 있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커피숍은 동맨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기지개를 켜는 준비 기간이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을 맞아 올해 영업은 지난 3월 28일부터 정식 시작됐습니다. 주말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시작부터 조짐이 좋다며 그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마을의 빈집을 재활용하고 민간 자본의 창조적 개입을 고무했습니다. 삼합진의 변화는 고목 역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2년 북흥촌에서 유치한 연변 보람산사 문화관광유한회사에서는 삼합진 북흥촌 향천진흥 조선족 민속문화산업발전 사업을 가동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된 마을의 빈집을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전제하에 G331 커피숍으로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2024년 여름에 개업한 이 커피숍은 G331 자가운전 관광 로선의 동풍을 타고 자가운전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자본이 신농민 신분으로 합작사와 함께 당촌 건설에 나서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는 농촌의 요효 자원을 활성화하고 촌 집단 경제를 키우는 합작 모델인데 이란 모델로 커피숍 주변에 민박이 세워졌습니다. 2024년 국경절 기간에 개업한 이 민박은 그 사이 예약이 폭주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 송약은 2025년에는 산 좋고 모을 맑은 코장에 자리 잡은 민박이라는 입소문을 타고 한 달 내지 그 이상의 장기 투숙을 예약하는 손님들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G331 변경 관광대의 통로의 우세를 최대한 발휘하고 민속문화산업, 민박 등 경관 명소를 연결해 변경 풍정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한 결과 삼합통상구 거목역참과 북궁촌 민박 등이 변경 관광의 새로운 하이라이트로 급부상했습니다. 삼합통상구 거목역참의 성장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변경 지역의 새로운 문화 명함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다음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현대판 존엄 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긍정적인 건 연변 보람산사 문화관광 유한회사와 같은 마을에 있는 기업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젊은이들의 생각을 많이 지지해주고 싶습니다. 송약의 의지와 룡정시와 삼합진의 전폭적인 지원을 담아 탄생한 실내 새우 양식 온실 프로젝트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산서성과 내몽골 등 지역에서 온 장지도, 왕저, 왕가오, 경비비 등 4명의 서부계획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 이 프로젝트는 뜨락 경제를 활성화시켜 향촌 관광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에 따라 2025년 오랜 농업 방식을 과감히 타파하고 양식장을 중심으로 새우 낚시 체험, 친환경 재배 채소 따기, 야외 레스토랑 등을 접목해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네, 젊은이들의 패기를 본 일부 마을 주민들은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자발적으로 흙나르기를 도와주었고 령정시 관련 부문에서는 길림농업대학교의 수산양식 전문가를 직접 연결하여 기술 지도를 받도록 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열정이 모인 이 창업은 대성황을 이루며 현대판 전원일기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네, 2025년 5월 북궁촌의 새우낚시 체험관이 문을 열었는데 인기가 너무 높아 순식간에 새우가 바닥났습니다. 올절 연휴 기간에 이어 국경절 연휴에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이어간 왕제의 말투에서 뚜렷한 보람과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들의 꿈은 단순하게 새우를 양식하는 것이 아닌 북궁촌을 찾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데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장지도는 조용했던 마을이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날을 꿈꿔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향촌 관광 산업을 끌어올리고 촌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더 큰 그림을 그려가는 중입니다. 네, 서부계획 자원봉사자들은 첨단 기술과 전통의 융합으로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며 변경마을의 청춘의 열정을 새기고 있습니다.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 세대를 아우르는 협력의 힘,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향촌진흥의 길임을 북궁촌의 청춘 이야기가 힘차게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면에 불과합니다. 2025년에 들어 룡정시는 변경 향촌의 실정에 입각해 산업발전, 농업 품질을 지고 특색 육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항목 건설 추진, 농업 산업 심화, 특색 산업 강화 등 조치를 통해 향촌진흥 활성화의 내생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5년 룡정시는 세계 변경 향진을 중심으로 민속 관광,
의류 방직, 소사유, 식품 가공 등 42개의 산업을 추진했는데 그중 문화관광 관련 프로젝트가 20개에 달합니다. 북궁천에서는 기업 요치를 통해 수천만 원을 투자하여 33동의 조선족 100년 가옥에 대해 보호성 개발을 실시함으로써 민바, 체험, 건강 요양을 일체화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오래된 가옥이 현대문화 관광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도록 했습니다. 네, 또한 농업의 주춧돌 역할이 지속적으로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룡정시는 우수한 품종과 농법을 보급하고 디지털 총 건설을 추진함과 아울러 선도기업 플러스 합작사 플러스 농가 모델을 통해 2천여 농가가 원재료 재배와 양식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농가당 연간 평균 12,000원의 소득을 올리겠습니다. 네, 특색산업의 활발한 번영 발전은 변경지역 여러 민족 군중들의 공동 부유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더욱이는 함께 노력하고 함께 번영한다는 목표를 실감나게 하고 손이 잡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황금길이 열리고 보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특산품이 나가는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삼합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경제적 공동변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향촌진흥의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더 큰 변화를 위한 기반이 착실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손홍범님의 글 꽃의 마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온 우주의 언어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햇살을 향해 고개를 드는 이 동작 하나에 생명의 모든 진리가 씀입니다. 봄이 오면 언덕의 제비꽃은 보라색 효를 내밀어 땅 속의 비밀을 속삭입니다. 이른 봄에 피어난 진달래는 추운 겨울을 견디며 움츠렸던 시간들을 주홍빛 꽃잎 하나하나에 새겨놓습니다. 나는 그런 꽃들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꽃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터치오는 것이 꽃의 리치임을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꽃의 속성에 따라서 꼭 피어나리라는 리치를 말입니다. 장미는 가시로 자신을 지키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향을 내어줍니다. 상처와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삶의 비밀을 증언합니다. 민들레는 바람만 오면 머리카락을 흩뿌리며 세상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떠남과 흩어짐이 곧 생명의 확장임을 가르쳐주는 불꽃 철학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꽃처럼 고개 숙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햇살이 강하면 꽃잎은 오므리고 비가 내리면 잎사귀로 자신을 감싸던 꽃들의 지혜를 떠올립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도 교만하지 않게, 가장 애로울 때도 자신을 잃지 않게 꽃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꽃집 앞에서 화분을 들여다보던 날이 있었습니다. 한 송이 작은 백합이 요리병 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꽃의 마음이란 결국 있는 그대로의 용기임을, 뿌리 내릴 흙도 기댈 나무도 없이 오직 물만으로 피어난 그 꽃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피어나는 것이 생명의

본질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꽃이 튀어보고 싶습니다. 비에 젖어도 바람에 흔들려도 오직 피는 일에만 집중하는 존재. 꽃은 지지 않습니다. 시들면 그곳으로 끝일 뿐입니다. 지는 법을 모르기에 오직 피어남으로서 승리하는 생명. 우리가 꽃한테서 배워야 할 것은 아마도 이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오집은 꽃들은 오늘은 이미 시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꽃이 피었던 순간의 아름다움은 바람에 실려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꽃의 마음이란 결국 돋없는 시간 속에서 영원을 피워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화단의 꽃들을 봅니다. 조용히 봉오리를 터뜨리는 식물의 기적 앞에서 모든 말은 잠깁니다. 꽃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흙과 햇빛과 바람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일 것입니다. 말없이 피어났다가 쓰러지는 그들은 우리에게 영원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저 피어날 뿐인 아름다움, 그 무심의 깊이를 인간은 영원히 쫓아갈 테니 말입니다. 장막으로 내리는 빗줄기 사이로 수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랏빛 꽃송이들이 무거운 빛을 머금고도 고개를 틀었다 숙였다 합니다. 그것은 비에 젖어 무너질 듯 하지만 오히려 각각의 물방울을 반짝이는 보석으로 삼아 한층 더 찬란해졌습니다. 꽃은 자신을 적시어 내리는 것마저도 아름다움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압니다. 어느 가을날 공원 벤치에 앉아 단풍 드는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잎들도 꽃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들 때도 곱게 시드는 꽃처럼 내 인생도 마무리하렴. 겨울철 화원에선 한적한 오후, 얼음 사이로 변한 동백꽃을 보았습니다. 추위를 뚫고 타오르는 불꽃 같은 불금이 백설을 배경으로 더 강렬했습니다. 꽃은 계절이 내민 시련조차 자신의 색깔로 물들일 줄 아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꽃을 두고 불굴이란 수식어를 붙이지만 정자꽃은 아무런 이름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날 뿐이니까요. 딸이 들에서 뜯어온 이름 모를 들꽃 한 줌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하얀 유리컵에 담긴 그 작은 꽃들은 다음날 아침 모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미세한 꽃향이 오랫동안 맴돌았습니다. 돋없는 생명이 남긴 향기, 그것은 꽃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름다움은 영원할 필요가 없어. 단 한 번 빛나면 충분히 영원해지니까. 나는 여전히 꽃에게서 배웁니다. 땅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비에 젖어도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살 뿐입니다. 꽃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피워내는 일입니다. 인간이 쫓아야 할 무심이란 아마도 그런 것일 겁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쓰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0: 큰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2: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2: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2: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2: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2: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2: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1: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좋아할 호, 꾀할 모, 없을 무, 정할 결, 호모 무결, 허모 우주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모략을 좋아하나 결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동한의 곽가는 어려서부터 총명이 뛰어났고 나이가 들자 시국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곽가는 한 나라의 전국이 위기에 처하고 천하가 곧 혼란에 빠질 것을 알고 고향에서 이름을 숨기며 살면서 사서와 병서를 읽고 뜻이 있는 호글들과 사귀었습니다. 당초에 그는 원서를 찾아가 자신의 뜻을 펼치려 했으나 원서를 만나본 후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원소가 사람을 시켜 문을 나서는 곽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주공을 만나신 인상이 어떠하신지요? 곽가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주공은 옛사람들이 레이로 재능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식만 답습할 뿐 인재를 등용하는 요령은 모릅니다. 하려고 하는 일은 두서가 없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모르지요. 일마다 각가지 계책을 생각하나 결단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전하를 도모하고 패왕의 업적을 쌓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네, 말을 마친 곽가는 원소의 본거지를 떠나 조조를 찾아갔습니다. 네, 고사성어 호모무결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의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사회보장카드는 신문증명, 정보기록, 셀프조회, 의료비 정산, 납부, 대우수령, 금융결제 등 6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입지가 변경되고 신분증이 만료될 때 사회보장카드도 같이 교체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소지자의 타지역 이동으로 가입지가 변경될 경우 사회보장카드의 갱신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카드 재발급 절차는 신규 신청과 일치합니다. 현재 각지에서는 이미 즉석 수령 가능 카드 재발급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실현했습니다. 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우편 서비스도 점차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분증 만료 후 재발급 받을 경우 사회보장카드를 반드시 함께 교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장카드에 기재된 이름, 사회보장번호, 사진, 서비스 은행 등 관건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만 교환 발급 절차에 따라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교환 절차는 신규 신청과 일치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석 수령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이 만료되었으나 상기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카드를 자진해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 증명서의 유효기간 차이로 인해 일부 금융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행 서비스 채널을 통해 증명서 정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 교체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보장카드 기술 표준은 전국 통일입니다. 사회보장 번호와 성명 등 중요한 정보는 전국 통독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회보장카드는 기본적으로 성내 1인 1카드를 실현했습니다. 성간 사회보장 관계 이전 시 카드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보험 관계에 사회보장카드를 갱신 발급 수요가 있을 경우 12333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무엇 때문에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제,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하여야 하는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명나라 가정 황제의 고향 종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광동 갯가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31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 때문에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 기초제도를 보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 기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기초제도이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효과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장입니다. 시장 경제 기초제도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시장 경제 기초제도 건설을 끊임없이 강화하였는 바 사회의 깊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일부 재산권 관련 중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진행하고 재산권 보호 관련 법규 문건을 정리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접근 금지 목록 제도를 수립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통일시장과 공평 경쟁을 방해하는 정책과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신용 리행자에 대한 련합 경례 기재와 신용 불량자에 대한 련합 징계 기재를 완비했습니다. 그러나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요구와 비교해 볼 때 재산권 보호 제도는 아직도 끊임없이 더 보완되어야 합니다. 시장 접근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공평 경쟁 심사에는 강제성이 부족하며 독점 및 부정 경쟁 방지에는 집법과 사법이 강화되어야 하고 사회 신용 정보의 공유, 감독 관리와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어야 하는 등 문제가 존재합니다. 셋째, 시장 경제 기초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자원 배치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도록 확보하는 필요한 전제입니다. 첫째로 공평을 원칙으로 하는 재산권 보호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분명하고 권리와 책임이 명확하며 보호가 엄밀하고 이전이 원활한 현대 재산권 제도를 수립해야 합니다. 각종 소유재 경제 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지식재산권과 각종 데이터 등 신형의 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주민재산권 보호 제도를 보완하며 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법률, 법규 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둘째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접근 금지 목록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점은 네 가지를 통합시킨 하나의 통일 목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전국 통일 목록의 시장 접근 관리 모델을 전면 실시하여 하나의 통일 목록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요구에 따라 작성된 전국적 범위의 접근류 목록들은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접근 금지 목록에 포함시키고 불법적 접근 허가, 은폐적 접근 장애와 지방에서 자체로 정한 접근료의 금지 목록은 결연히 정리, 취소해야 합니다. 목록은 해마다 개정하여 동적 조정을 실현하도록 합니다. 실시간 조정과 동적인 조정을 결부시키는 사업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목요연한 온라인 정무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체화된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 접근 금지 목록 정보의 공개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심사 비준을 거쳐 효과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목록에 위배되는 전형 사례에 대한 취합 통보 제도를 수립하고 시장 접근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투명하고 규범적인 공평 경제 심사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공평 경쟁 심사 제도의 강제성을 강화하고 증가량 심사와 기존량 정리 사업을 통일적으로 잘 계획하며 공평 경쟁 심사 추출 검사 심사 공시 제도를 구축하고 제3자 심사 및 평가 기재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독점 금지 조사 및 심사 제도를 완비하고 경쟁 집법과 거시 경제 부문, 공안, 해관, 세무 등 부문 간 집법의 련동 기재를 완비하며 행정 구역 간 독점 및 부정 경쟁 방지 사건의 이송, 집법 협조, 합동 집법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쟁 정책과 기타 경제 정책 간의 조율 기재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쟁 규칙 영역의 제도형 개방을 추진하고
글로벌 플랫폼 경제의

0: 감독관리와 협력을 추진하며 데이터의 국제적인 유동에 대한 관리와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등 규칙 간 연결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독점 금지 사건의 정보 공유 및 집법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로, 경려가 따르는 사회 신용 제도를 완비화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공유와 응용을 강화하고 법과 규칙에 따라 신용정보의 개방 범위를 넓히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용등급 평가기구를 육성하고 신용약속제도와 고지약속제도를 한층 보급하며 안전생산, 식품과 의약품, 교육과 훈련, 위생건강, 양로보육 등 대중과 밀접히 관련되는 분야의 신용건설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공평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 경제의 기초 제도를 보완하여야 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2: 디설련 가수가 부릅니다. 어머니는 사랑의 화신.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명나라 가정 황제의 고향 종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송 시리즈 중 48번째는 명나라 가정 황제의 고향 종상입니다. 6대에 걸친 선인들의 창조와 수천 년에 걸친 문명의 누적은 4,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땅에 많은 문화유산과 명승고적을 남겼습니다. 유구한 문화전승과 풍부한 초나라 문화의 함양, 짙은 문화적 색채, 명인들이 남긴 많은 작품이 눈부신 역사와 문화를 창조해 종상은 대지의 박물관이라 불립니다. 호북의 중부, 한강도역의 중부, 형초대지에 위치한 종상은 광활한 살찐 땅과 우월한 지리적 여건을 갖춥니다. 아름다운 한강이 남북으로 도시를 흘러지나고 한강의 양쪽 기슭에 넓은 볼판이 펼쳐져 있으며 동쪽과 서쪽에 기복을 이룬 산발이 마주한 종상은 산지와 구릉, 벌판, 강물, 하천, 호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지질 경관을 거느립니다. 문자 기록으로 남아있는 종상의 역사는 2700여 년에 달합니다. 기원전 701년 종상은 초나라의 배도였으며 그 후 명칭이 수차 바뀌어 석성, 장소현 등으로 불렀습니다. 명나라 때인 1531년 가정제가 출세하면서 당시 이곳을 관장하던 안륙천이 명왕조의 3대 직할부 중 하나인 승천부로 격상되고 상서로운 의미를 따라 종상이라 개칭했습니다. 초나라의 배도로서 종상은 초문화 발상지 중 하나이자 초문화 발달의 중심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종상의 두터운 역사문화 문을 열면 산뜻하면서도 낭만적인 초문화의 기운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초문화의 형성과 발전은 종상이라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중국 최초의 시가 총집인 시경에 수록된 305편의 시작 중 초나라 운치를 띈 종상과 연관되는 시작은 관저와 한광 등 수십 편에 달합니다. 종상에는 또 고란대와 자소대, 백설루, 청설루, 송호정, 양춘 백설비, 막수도, 막수촌을 비롯한 요적들이 눈부신 별처럼 초나라의 아름다운 하늘을 수놓습니다. 종상은 가정제가 태어나고 자라서 황제가 된 곳입니다. 명나라 때인 1521년 무종 황제가 붕어했습니다. 무종제에게 아들이 없는 관계로 자수 황태후와 당시의 대학사 양연화는 동생이 형의 뒤를 잇는 조훈에 따라 흥헌왕의 장남을 신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가 바로 가정제입니다. 가정제는 보위에 오른 후 부친을 헌왕제로 추존하고 황제릉의 규격에 따라 부친의 무덤을 개축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현릉입니다. 그리고 1539년 가정제의 모친도 현릉에 묻혔습니다. 1519년에 개축을 시작해 40년 만인 1559년에 완공한 현릉은 둘레가 3,600m에 달하고 붉은 담과 노란 기와의 고건물이 기복을 이룬 울창한 숲속에 위치해 유난히 눈에 띕니다. 30여 개의 웅장한 고건물 군락으로 구성된 현릉은 많은 유적을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산자락에서부터 우로 올라가면서 순덕산비와 칙유비, 외명당, 하마비, 신옥문, 구홍문, 오비루 망주

0: 속상생, 양성문, 구곡어화, 내명당이 줄지어 있습니다. 건물들은 혹은 서로 가까이 혹은 멀리 떨어져서 청산 속에 질서 있게 자리합니다. 멀리서 현릉을 바라보면 하늘이 내린 듯 조화의 하모니를 이루는 건물과 자연이 건축예술과 환경미학의 걸작을 펼쳐 보입니다. 구도와 건축수법이 독특한 현릉은 명나라 황제릉종 과도 단계의 무덤에 속합니다. 금병 모양의 외라성과 구불구불 흐르는 어하, 룡린의 신도, 꽃 속에 두 마리 룡이 새겨진 가림벽, 바깥쪽과 안쪽에 조성된 명당 등은 모두 명나라 황제릉에서 유일무이합니다. 특히 릉 하나에 무덤 두 개가 있는 릉침구도는 명나라 황제릉은 물론이고 중국의 력대 제왕릉에서도 이곳밖에 없습니다. 요대로 연결된 두 개의 지하궁전은 더욱 신비로워 세인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종상은 유구한 역사와 눈부신 문화를 보유한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거느립니다. 국립대홍산 풍경구의 한 부분인 객점 자연풍경구에서는 무성한 숲과 많은 온천, 여기저기 산재한 동굴이 명물입니다. 그중 도가의 조사인 황석공이 수련한 동굴이라 전해진 황선동은 큰 규모와 기이함, 아름다움, 절묘함으로 내외의 이름이 자자합니다. 대홍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황선동은 동굴 입구의 높이가 100m, 너비 70m에 달하며 동굴에 들어서면 구불구불한 동굴이 높고 낮게 펼쳐져 심히 장관입니다. 황선동에는 또 2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련못 요지가 있어 산호에 동굴이 있고 동굴 속에 선인이 있으며 동굴 속에 하천이 있고 하천 중에 동굴이 있는 기이한 경관을 형성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동해룡왕의 아들 황룡이 지하 물길을 따라 이곳의 요지에 이르러 선녀가 목욕하는 것을 몰래 엿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대노한 옥황상제가 황선을 보내 황룡을 잡아오게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황룡이 도주하는 바람에 황선은 황룡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옥황상제의 명을 집행하지 못한 황선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수련했으며 그로 인해 동굴의 이름이 황선동이라는 전설입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기후와 산 좋고 물 맑은 환경으로 인해 종상의 사람들은 모두 건강과 장수를 노립니다. 제3차 중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100세 이상 노인의 수가 중국에서 제3위를 차지하는 종상은 장수의 고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1: 지금까지 명나라 가정 황제의 고향 종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이 실시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 중국은 소학교 교육조차 보편화되지 못했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고품질 의무교육 체계를 갖춘 국가로 발전하였고 9년제 의무교육 공고율이 96.1%로 향상되었습니다. 2026년 전국교육과학연구업무회의가 일전에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사장 전조음은 우리나라의 의무교육 발전을 4개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제1단계는 9년제 보급으로 2000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9년제 의무교육의 보급을 기본적으로 실현하여 85%의 지역이 표준에 도달했습니다. 제2단계는 두 가지 기본으로 2011년 모든 성에서 9년제 보급과 청소년 문맹을 기본적으로 퇴치했습니다. 제3단계는 기본적 균형으로 2021년 말까지 전국 모든 현과 구가 국가 의무교육 기본적 균형 발전 감독 평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4단계는 2022년부터 미래까지 양질의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전면 발전의 리념이 더욱 뚜렷해지고 학교의 표준화 건설 정도가 더 높아지며 교원 대우가 더 강대해지고 인민 군중들이 더 만족하게 됩니다.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와 교육부가 최근 2026년 중소학교 유치원 교원 공개 채용 사업을 잘할 때 관한 통지를 연합으로 인쇄 발부하여 교원 자원 배치 최적화와 채용 사업 규범화에 대해 고치하고 교원 채용 연령 조건을 만 38세 이하로 완화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교원 유동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지는 각 지역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채용 연령 조건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사와 연구생 학력, 학위가 있는 인원, 퇴역 군인, 간구한 변경 지역, 기층 사업 단위, 공개 채용, 편향 정책에 부합되는 긴급 부족 인재에 대해서는 나이를 만 40세 또는 적절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교원 대우의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통지는 재직 교원의 유동 관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관련 부문의 동의 없이 타학교 우수 교원을 악의적으로 빼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성급의 우수 평가와 선정, 개혁 시범 등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교원 채용과 중소학교 교직원 편제의 동적 조정, 유치원 편제 보장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향후 3년 내지 5년간의 교원 수요를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도시와 농촌 간, 학교 간, 학령 간의 교원 배치를 최적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월 26일 노동자의 노래 전국 명가미술 작품 초청전 및 길림성 종로원 종합예술전이 길림성 장춘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장면 속의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시대적 풍경을 중심으로 주제별 미술 창작을 깊이 있게 다루며 예술을 통해 노력 모범 정신, 노동 정신, 장인 정신을 발양하고 새 시대 길림 노동자들의 활기찬 정신적 풍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노동을 주제로 한 창작 작품과 성내 종업원들의 우수한 미술 작품 200여점을 선보였습니다. 작품에는 유화, 국화, 판화, 수채화, 설치 예술, 디지털 예술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어 현대 미술의 시대적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시는 노동의 격리를, 시대의 찬사를 주제로 5개의 주제 구역을 마련했습니다. 각각 노동자의 형상, 동북 공업기지의 진흥, 길림의 생태적 아름다움, 도시 발전의 활력, 과학기술이 더해진 새로운 노동 형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시장에는 관람객들의 발견

0: 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람객 고비는 전시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들도 많습니다. 예술로 노동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니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미술과 협회 주석 범저가는 이번 전시는 여러 예술 형식을 통해 평범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아냈다며 작가들은 일상 생활에서의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렸으며 이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범저관이 전시 고문으로 왕건국이 전시 기획위원장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국내 유명 예술가와 학자들이 협력하여 작품 선정과 주제 구성을 담당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중국 미술가 협회가 지도하고 북경현대 중국서예 유화연구원이 학술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길림성 총공회, 길림성 문학예술계 연합회, 길림성 미술가 협회, 길림성 유화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전시는 5월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연변 가무단의 대형 창작 가무시 오색 아리랑이 개편을 거친 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 4월 30일 19시에 연변 노동자문화궁 극장에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문화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변 가무단은 5월부터 10월까지 정기 공연 계획을 동시에 시행하여 고정 공연과 탄력적 추가 공연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길 문화관광 시장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게 됩니다. 오색 아리랑 공연 시간은 약 60분인데 업그레이드 된 후 예술적 표현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전반 내용은 오색 변강, 녹색의 아름다움, 분홍빛 꿈, 순백의 깨끗함, 광활한 푸르름, 붉은 영혼, 금수 화장 등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연변의 자연 경관, 민속 풍정, 변경 풍모, 눈과 얼음의 정취, 그리고 홍색 역사 등 문화 관광 상징들을 녹색, 분홍색, 흰색, 푸른색, 붉은색 등 5개 색으로 교묘하게 녹여내어 가무시의 예술 형식을 통해 다채로운 연변의 화려한 정장을 엮어내고 연변 각 민족 인민들의 단결과 분투, 공동 번영 발전의 새로운 장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연변 가무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색 아리랑은 4월 30일 19시에 공연 시작 이후 5월 1일, 2일, 3일 매일 저녁 7시에 연속으로 3회 추가 공연이 진행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연변 가무단은 정기 공연 모드를 시작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에 고정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정 공휴일, 관광 성수기 및 현장 관객 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공연 횟수를 늘려 문화관광 활동의 질과 대중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티켓 정보는 연변 가무단 공식 위챗 계정과 협력 티켓 플랫폼을 통해 속속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동 객가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은 국가 1급 박물관으로 광동성 매주시 매강구 동산대로 2번지 매강 강변 객가 공원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서 두 구역으로 나뉘는데 동구는 객가 박물관 구역으로 본관 객가 박물관과 분관 대학교 총장관, 장군관, 명인 청렴 관리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정원 관광지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구는 황준헌 기념관 구역으로 인경려, 영록제, 그리고 은원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은 중국 최초로 객가 민계의 문화적 기원과 발전을 전면적으로 전시하고 객가 역사 유물과 객가 민속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연구, 전시하는 국가 1급 종합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구역은 170무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 면적은 3.7만 평방미터입니다. 본관 객가 박물관, 분관 황준헌 기념관, 매주시 무형문화유산 전시관, 매주 화교관, 매주 대학 총장관, 매주 장군관, 매주 명인 청렴 관리관, 객가 현판관, 객가 문박 잡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관 객가 박물관은 원대형 건물로 기본 전시, 객가와 매주 사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객가는 원류편, 인문편, 객헌편의 세 가지 장을 전시하여 객가 민계의 역사, 현황, 미래를 전면적으로 보여줍니다. 매주 사화는 선진 매주, 건치 변천, 토객 융합, 객도 형성, 붉은 땅 등 다섯 개 부분을 통해 매주의 인문 역사를 보여줍니다. 광동 중국 객가 박물관에는 국가 2급, 3급 문화유산 수십 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물관에 소장된 손중산의 해서체, 박의 서예 작품 한 점은 국가 2급 문화유산에 속하며 국가 3급 문화유산 두 점인 청광서, 청백류 손잡이 뚜껑 대야 두 점과 청목 활자 한 세트가 있습니다. 랜드마크 전시실에는 건륭 19년 객가 사당 들보가 있는데 이는 품자형으로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들보에는 금으로 조각된 무늬가 새겨져 있고 무게는 수천근에 달합니다. 북경 고궁 박물원 전문가의 감정에 따르면 그 구조는 청나라 황실 건축의 주량대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2022년 말 기준 박물관에는 소장품 수가 2만 8천여 점, 귀중한 문물이 229점 있으며 연간 관람객 총수는 8만 5천 명입니다. 2010년 4월 26일 오전 중국 객가 박물관은 공식적으로 광동성 당위원회 통일전선 사업부에 의해 제1진 광동 통일전선 기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제4진 국가 1급 박물관으로 평가받았고 2021년 6월 광동성 당위원회 선전부에 의해 광동성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명명되었으며 2021년 11월에는 국가 3A급 관광지로 평가받았습니다. 중국 객가 박물관은 객가인들이 뿌리를 찾고 조상을 찾으며 문화 교류를 하는 중요한 플랫폼을 전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전시와 다양한 전시 수단을 통해 관객들이 객가 문화의 깊이 있는 배경과 독특한 매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는 객가 문화를 전승하고 발전시키며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동 객가 박물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그대가 있었기에.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늦은 밤 거리에서 만취한 남성이 차사고로 위험에 빠진 상황을 목격하고 선뜻 나서 사람을 구조한 한 여성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새벽 절강성 영파시 영해현 거리에서 만취한 남성이 전동차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위급한 시각 옆을 지나가던 여성이 120에 신고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발적으로 차를 타고 함께 병원으로 이동해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부상자를 돌봤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예지정입니다. 강서 구강 문영현 태생입니다. 영파에 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쓰러져 피를 흘린 것을 보고 처음에는 무서워서 망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구하고 싶었어요. 예지정은 급히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랜드마크 두 곳을 정확하게 응급센터의 배차원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당신들이 도착하면 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지나가던 대리운전 기사도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가까워졌을 때 예지정과 대리운전 기사는 길가에 눈에 띄는 위치에 서서 손을 흔들며 구급차의 신호를 전해 부상자 옆에 정확히 주차하도록 도왔습니다. 구급대원의 초보적인 진단을 거쳐 부상자는 두개골 골절에 알코올 중독이 동반되어 상황이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예지정은 시종일관 구조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차를 타고 병원으로 동행했고 환자 가족들이 도착해서야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고가 접수되어서부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기온이 낮아 부상자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구조가 늦어지면 후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지정의 신속한 신고와 전 과정 수호에 힘입어 부상자는 골든타임을 되찾았습니다. 현재 부상자는 소생하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지정은 이 일이 인터넷에서 널리 전파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상을 보고 제가 사람을 고소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감하다고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순수한 손에 따뜻한 전화 한 통, 늦은 밤 한 여성의 선행에 찬사를 보냅니다.

0: 지금까지 늦은 밤 거리에서 만취한 남성이 차 사고로 위험에 빠진 상황을 목격하고 선뜻 나서 사람을 구조한 한 여성의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봇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은 조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동한말 정치가 조조의 자는 맹독이고 폐구, 오늘의 안희송 호현 출신이다. 조조의 원래 성은 하후인데 그의 부친 조숭이 어려서 대환관인 조동의 양자가 돼서 성을 조씨로 바꾸었다. 조조는 어려서부터 글에 능했고 무예가 출중했다. 조조는 독서를 결리하지 않았는데 특히 병법에 대한 연구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손자 병법은 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은 책 중의 하나였다. 조조는 황건 봉기 병정에서 공을 세워 두각을 나타냈다. 그 후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동탁을 토벌하고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다. 한 헌제 용한 원년에 조조는 헌제 유럽을 옹립하고 태후와 소제를 죽인 후 스스로 상공으로 자처하면서 조정을 좌우지했다. 조조는 헌제 이름을 빌어 북방의 할거 세력들을 평정해 나가면서 중국 북부 지역을 점차적으로 통일해 나갔다. 208년 성상이 된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남하하여 선군과 유비 징벌에 나섰는데 선군과 유비 연합군에 의해서 적벽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213년 조조는 위공으로 자처하고 위나라를 세웠다. 216년 조조는 위왕의 자리에 오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했다. 조조의 모사인 순욱은 조조의 장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조조의 첫 번째 장점은 합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용병술이다. 그는 사람을 중용할 때 무엇보다 능력을 중시했으며 일단 기용했으면 철저하게 신뢰했다. 그는 동용된 인재의 과거를 묻지 않았으며 학력이나 인품이 뒤떨어진 사람도 재능만 있으면 길을 펼 수 있게 했다. 조조는 적과 내통한 부하를 용서할 정도로 관대했으며 세인들의 험담이나 비방에 현혹되지 않았다. 이런 일화가 있다. 조조의 최대 업적이 하나인 오한 정벌 때일이다. 많은 신하들이 오한 정벌의 무모함을 말렸으나 그는 원정에 나섰다. 천신 만고 끝에 승리를 거둔 조조는 성으로 돌아와 정벌을 말렸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신하들이 겁이 질려 이 그류를 묻자 조조가 이렇게 말했다.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었소. 만류하는 신하들이 있었기에 더욱 치밀하게 교육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소. 그들에게 상을 내리려고 하오. 이 같은 용병술이 조조가 삼국 시기 선권과 유비보다 휘하게 많은 인재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이다. 두 번째 장점은 결단력과 임기 응변 능력이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확신이 서면 지체 없는 공격을 감행해 승리를 거두었다.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에 대처하는 임기 응변도 뛰어났다. 세 번째 장점은 엄격한 법 집행과 공정한 상벌 시행이다. 그는 법 집행에 예외를 두지 않았으며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엄격히 구별해 처리했다. 네 번째 장점은 솔선수범과 검소한 생활이다. 평생을 마란장우에서 생활한 조조는 전투의 늘 솔선수범했으며 조략과 검소가 몸에 밴 사람이었다. 조조는 중국 역사상 둔제제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인물로 이름이 높다. 후한 말기에는 오랜 전란으로 농토가 황폐지고 농민들의 요량이 길어올라 농업이 피폐해졌다. 조조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농기구, 씨앗, 식량 등을 국가가 빌려주어 농민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농산일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둔전관을 파견해서 농사를 지도 감시하고 수확한 농작물의 50% 이상을 국가에 바치도록 했다. 조조가 시행한 둔전제의 특징은 이른바 군농일치에 있다. 즉 황폐해진 농토를 군인들로 하여금 개발 경작하게 하여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면서 유사시에는 전장에 나가 싸우게 했던 것이다. 조조가 시행한 둔전제로 농민이 곧 군인이자 군인이 곧 농민이 되었던 셈이다. 이러한 둔전제는 호족들이 대규모의 토지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했다. 조조는 둔전제를 통해 군비를 조달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삼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세력을 이룰 수 있었다. 조조는 그 당시 수준 높은 문학가였다. 그는 특히 악부시라 불리는 시문학 장르에서 뛰어났고 한 구절이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오은시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조조가 활동한 시기는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의 연호를 딴 건한 시

이데이다. 기재에 따르면 조조는 문학을 사랑해서 많은 문인들을 불러들였으며 두 아들 조비, 조식과 함께 시부 창작에 재능이 뛰어나 권한 문학을 크게 일으켰다고 평가되었다. 권한 문학의 특징은 문장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며 전란의 비참함을 노래하거나 사람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때로는 홍교운 감정을 담기도 한다. 정사 삼국지의 주소 부분에 따르면 조조는 낮에는 군사 전략을 궁리하고 밤에는 요교 경술을 읽으며 사색에 잠겼다고 한다. 또한 조조는 높은 곳이 오르면 반드시 시를 읊조리고 새로운 시가 나오면 음악에 맞춰 노래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조조가 대단한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조조는 공전 건물을 짓거나 기계

0: 지금까지 조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캐스 층 터군의 부여 토서바트리 토스자밭 돌을 다 딜러 둘분 장진 화이르 허스 볼르 치륵치륵 대한 조라 딜제 망어 썰른 마르글 다 딜제 허튼 덕들 으른 타람 볼지릇 빌다 딜힘 드리웨이더 굵은 자라 군들지 군더지스 데레가들리 쥐토바

도랑 말해 개째제 돈돌인 부서 탁기신편 떡신 울릉면 귀들들은 솔르르면 한물 안다선 하루따 파가 훗 캠물을 벌러 보라들인 너희들 하부근 덜쓴 홀근애들 하다가 특승 면징개들 해치린 애구른 샤

야! 빌디글레 빌! 쳇들루레 벌게 보루리글레 보롱한 널회 벌쳇비나 비리와가 처진두에 벌제 벌쳇 벌근우에 벌제 호우 젠츠주지야 셰들루에 벌제 젤레치카리야 짱구에 벌제 젤그치요 슈누수에 벌제 젤

은니기인 흘르노에 우글질락 울그리로 앉은 에헴바가 가나흘리가와 불구호호도 바틀테 바스지 흐시너 왔다 본스님은 또 으르테

내리가와 등내부여 불구호헌 장두헌대 뱃살은 뱃살 빡간 둘슨 볼발의 허헌 부윤 캠물을 볼러 모터디리헌 악튼저러건 안차는 다튼 볼회헌 먹헌 볼질이루이덕 쥐태스쥐는 등내부여 떨따구리얼 베르게나 날리거와 날리거와 뿌예 뿌예 쥐태비히 부러등지 한번

어구니기 흘러노에 나진하네 까르멋도 허이글 바테리 순거지 바른 나리거와 꿈도 벌란 주태에 스친 허이라서라 바가바가 망그소띠 아프흔 애를 가다들이흔 아름다바라 초구전가대나 아름다바선 두수호노 아름은조가라 아분아분 온갖대나 두흐른두흐른 젠춘비에나 딴다이야로 온갖대나 따가따가 돈쟁 돌라네마라 온질비에나 겸무지러들 초근비에나 헤헤리고차 온갖대나 헤나서흔 따가따가 돈쟁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가지 바람 헛은다들 송가하는 언주라들 헛은다들이 헛은치르 망그세계 알아들어들이 예말을 그쳐 헷문혁은 적응된 해를 거짜를 원가진 해나서 흔 따가따가 돈적은 화열을 걸어봐

들어라. 아 주물근 나하리가 와드르 우르빼나 자 지워신 의역은 아바 주름든 세다 쥐태물근 홍갈라나바 까또리 값이게 지르겠나봐 뿍뿍 들으나 어떠 지직 뛴다